0: 야보 여봐. 요새 여봐. 니네 랑코동 그냥 칼로와대지 냠냠 여봐. 그리고 엄마 그냥 봐서는 다 냠냠 여봐. 라제도서 야보 여봐. 라자 야보 여봐. 된저 송스. 다 간조만 주지. 든든든 셀로도 다 공어 계신 거 삼산저지. 되네지 랑코 칼로와 라케메 봐. 라자메 봐. 랑코 부세메 봐. 된저도 만져서. 다 디쇼는 남조서 단저 저생조 단저 맹코르조 단저 수마 고초르고야.
1: 그래.
0: 된자 가르치신 거 다다나 송스.
1: 디딘 드니까 송절을
0: 송절을 거고 되네 개된 신제 약근 증조 방조지 돼 협차부 담아 송 거고 배차에는 약간적인 개바된 만로스 약가 개바돼서 소소차
1: 남자 못 봤는데
0: 남자 못 봤는데 나서 뒤가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바된 데 토보 담아 있는데 되네 실린인가 요르고 사오
1: 된 양살린인가 요르고
0: 양살린인가 요르고 되네 근간적인 신급제를 만지스 근간 신급제는 전에 신도서 단 농그 저도서 렌해 중중리서도 참아서단저 신도서 초초차도르고 되네 신가
1: 잡반다제
0: 잡반다제 되네 신도 자촌저 제대로 단 님반저서도 되네 신 개바간 신도 간저다 마 신도 차 차는 마 살달르니가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리니가 요르고 효체서제나 힐리니가 요르고 근데 인선데 개된 신절 야근 전조바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ndona ndusa de yaboji ta gores sa de ndona lambda lambda so kanrego da tinsan chanje dura re ko de rein se ka hin rogo hyun ngo sa ne lanch ndung ge rogo ka bang ge mong ge ya ne yakan de jin na cha cha ba la so ba chun de lan de ngang ge mong ge la so ge ja de ne yabo rogo che mo dun chen yuk to do den sha se che mo dun da dum she le man ro se dun da chen bo yin na mo se ga se dun da chen bo yin ji mo jin ro go ba de rein ro ba da nyam de song se do den sha ze de do dan den ba de ne de ga se ro ba de den me na yu ba la so ba to da yu ba zung ma de ne da jin da ji chen cha la so ba ji rong song ai ko cha la so ba de ne che me de yu ba yo ge de ne ku se
1: da yi
0: ha che zun re to ne ji hyu ji ro go de de ma re na ji da ja ba la so ba ku ma la so ba de ne tu bi ne ko ji zong song sa ge kan da la kya zon ko ne song se ya hyu ji ne ro ba da nyam de song zon ji bu man ro se o de ne ཁྱི ཕྱད མམ སོང ཡོ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1: དེ དེ དེ
0: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Dene kakye yang laga dunda rugo lobjong zomba dende yin lobjong yana laga zomba yin kakye da zomba yi zomba dende dende je yin kakye zomba bada zogin tsen la zidu yaar zolgo tsen la maz yinda ge jik bache yin zomba me
1: yada
0: singa zomba jam dengi rindu di dende zi dan tsen la zhamon duli ka gomshi yoba dende rugo dende yin sa di yakyu rin tsen la ma dende yaar rugo da kon tsen mo zoji di ni kuli dusu rindu ra ni kuli dusu ni kogu rindu yina yang da kasi tsen yi kuli ki dusu dagda mari songdo rugo dende yin che zogur sin tsen yi malo zubi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잡도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센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제 쇼가 사마드 무잔도네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잔도네 니카 추즈 니서지 데 가잡서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느지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던 집에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엔 르주 똥토 롬브른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전 조베 펜송요레 대체적으로서는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데 조치와 두수 안 되는 소각 두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데니 먹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조 되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모 총라 그즈들레 데니 카시 샘도 짬모 냥에 빼잖아 다 침상나네 메셔발라 소바지 데니 냥에 짬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니메 거는 이 코네 하고 요레스 카기 레가 강아 짬모 유도 르고 데니 로 겐바 인바 데니 르고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바라 소바 데소 인 니메 거는 디스니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 공래더니 담은 년년 그 말이스 대 대상 전력이 기나다 니모 공을 니지도 여보 요르데 니모 공을 니지데 나 두수 랭 맞아 송형고 두수 랭 맞아 스파 야나 추조 세가를 야 막게 봐 야휴리는 까마 정아스 뉴슈스 던르면서 니모 공을 두수 랭 뭐 니죠 말이스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 랭 뭐 니선 때 백인 라소번 배 체라소번 배 샤자 되는 내게 뭐 뭐지 채용으로고 뭐 니모 공을 니지도 던르는지
1: 저기 되는 그 비그스와르 비존은 내가 쇼란스
0: Nekab jilan dhe nirajiri dhe yo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ga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che kapde jyotam nirai. Chundra dhe shiongwa pecha yagyana trikom, chukpa, yadan, driba da wungye luban, chima chiangwa chi jendan kwe shiongwa gamba jya song yore. Dhe che zor shiongwa pecha yagyana zubo tab deshi yungwa dhe yagyana ma to yungwa go.

0: 어떠지 때 내가 그 남자래. 그 내가 또 오는 무슨 그로 또 오는 말고요.
1: 어래래.
0: 다 또도 제일 그렇습니다. 뭐 정말 히르고 삼아사고로야.
1: 어래래.
0: 어디서 단지 지금 죽봐 야단 지봐 약공으로 가. 가공으로 제일 그렇습니다. 전통구지르고 어디서 단지. 근데 지금 죽봐 야쇼. 같이 된서 까닝 말이지. 단 너도는 게 또지 때 까닝 말이 지봐 대한 까닝 말이 공바 대한 까닝 말이 죽봐다. 야나 마 고바시에지서 열고 고바 죽죠. 대기인데 지금 죽바 야당 레우다죠 지바
1: 드기에서
0: 그거 위지 대소코 내가 그 룰펜도 요바린 거고 롱롱 그 맨주 존저 배차기는 사마 마기와 된저 리버 가서 야쇼 오는 거 제가로 된 야쇼 오는 거 딕쇼도 가죠 말이지 야쇼 지고레스 쇼도 고레스 그게 다 주말라서바 다 롱가라서바 마기버리 온데 코바 마존으로 그 죽게데 롱롱 맨주 존저린 거고 zubozhan yege me meba ten maguba me ten maguba yenda ne ji zomo ku zhan ye ran yege zubo kuran kuran me ju zon ren gogo ten se de juba de ka ji yo mare la ma ko ba ju ji la so ba ya yo ji go res ta nyon zo ma le den de ne ko zon zon ma nyon jin ta ma ye ba de so ma shen de ro go
1: re re re
0: o ten wo ran jong me ji ga ma ja song yo de res ne ten ni ya ma yo na ko ba po la so ba ma yo ne ya shu ju ma la so ba ma yo ne ma ko ba ju den de ro go de ka ma ni song yo re 오든데 산 니가 말했어. 뭐 까니가 말했어. 오데 거랑 얘기 돈냄스. 그게 뭐 간드는 존으로고.
1: 오래.
0: 지금 줘봐. 야든데 뭐 니 니가 아무니 다리 예 차대고 오니 르바. 칼로데야 까니가 말했어. 칼로 칼로 두두두 만돌. 되네. 치마. 치마데야 까니가 말했어. 치마 조치 메기 치마 존으로. 메기 치마데 까니가 말했어. 메기 치마 돈지 있다. 그게 심도 거는 메기 치마 돈으로고.
1: 오래.
0: 어디도 ngogurzushingu san chenegi na ko ngulit su la semdo tamo re son san nyama don pa ngyo siru go ngujin na te san gu dunga de so tis pa yeli zo dan chi ma ma den gen na den ko tis ji
1: ong
0: yang sa san de ji semne la so de ri den tab de bo de ji na pe chen na do ban de ji tamo ku yo na men chi ma don ro go de de men chi ma de ma don ye go ro go men chi ma don ye na den ne me de zo ma de ji ong den ne me de tis ma jan ro go do de ne gen ong ye le ban chi ma xiang wa de yin de zo ba ba ji ro go 조바데 발루드 소르마 바지 데미스 정말 대현도 다른 거 아데네 데네 빠지마라서 만나주다
1: 진짜데
0: 돌로 오 진짜도서
1: 진 진시 예로마 저도
0: 진짜 진세 위로마 그 두수두수 농교 킹고 데 마돈나 체르스나 가바도 부 로겐 받은 데 있나 전에 신조 신고 다 간단 눈차 시면서 대속은 내도서 나온 줘서 단데 데네 케마다 감발라서 바데 디데 젠든데 도그 젠든데 춘춘든데 창주라서 봐. 근데 직견의 점을 가야 되는 거죠. 저기 나서서 날리니까요. 저기 전부서 요거. 저기 나서서 때 대야 다진는 그 주차 그 규모가 레이스도 뭐라서 저기 나서서 나죠. 니까요. 근데 라바도 젠다 코웨션의 가마자서 저때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는 진짜 돈도도 쳐 돈으로서 냐보도서 뒤돌 지역으로서다. 냐보지를 뒤서 지역으로 부모니까 나 냐보 냐보지지도 코 삼아살래도 지구아를 코아도서 감도선 배용법까지서 대수가 파동 그러고 근데 인사드더니 코아드서 까닝 말레스 까체 드라바이나 근데 디젠라서 봐 존링이 가요레 다른 잡지아리나 다들서 원보드서 레르스 마롱 봐 마네인 존은 존르송 요레 코아드서 본라지나 코아 까체 드라바이나 근데 지마 보지야 라서 봐 르주베야 누바드는 멜레온 사마 마네인 접단 주고 단 세마다 요레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그 누바드 냠 다 마네인 접단라지 존르링이 가 데이즈 다지 제 곰 슈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제마 샤완 친 친 너겐 친 요고 펜 펜조고 저렇게 참도 펜조고 대소 그 뒤돌 마 마톤 노그 담 마교 발라서 왕 파 부드는 저 요고 파 부드는 그 친라서 동고 사저 산도 줄 마 돈에 저바도 마셔 돈지 저 뒤돌 뒤돌
1: 다 신들로 마마
0: 신들로 마들 어 다들 저 참아 내가 저란 저지도 저치와 르그 라인 그 왕기 그 롱롱 메주 존도 저인가 근데 이제도 라인 그 정도 되는 온지 그러면서 까이로 말해서 Then it is so cast on the good joint under the young, Satagan, Major Willow, the Jerry song you
1: read. Singer number. Dada Chase sent you in the dinner, Pur and showed you Pinzi Kankin, Mimba Moramba Yoga, Gatin Yamala, Pur Suari beyond the song Reshini, Shulan is to call a gender tenish be dropped today. Number Simontin Gatil is his rule. The game, you should Nigger Shulan, Mobuja, you should to the Kinita.
0: That you should the Namjumin and also two Namda 2 years or go, Yar Gun, 2 years ago. 근데 다 벽서를 봤나나 직반대 주진나 아 내가 소당 시송 그 내설 봤는데 두돌 이야기요리 진이 드바 니즈 니마 소드든 상주 니즈 근데 대시차 이야기 시온데 지가 소가 야가 Dönka, gündü gümme zonu, daha nire nire zonu, dütrol yavaşı yürü. Dene dütrol de la, dütrol susu la, mandrabagi, yönam dinta, dünce şey yürü. Ta şeva yine daci, tambo gönkan da ciyonu rugu, gönka de gündü de camur ise de, pangge şirok namki camur ise de, nonge metro de şokken bombar, babi bugala soba, kasyom da rugu, kasyom bu banki dene, nange metro de bar dünce yon sa de, dene samadı su cüycin dence da, nine, yönam de çinre yukursuna, jönam de bakbı güdan lamne ta de gose di bare gü güze de gönjü bakba gü güze yorugo da şil long çho de ni bare gü güze gönjü laba da han jom bok gön gores han de çobok gönjü ne ga çem bolen gogo han jom bok gönjü ne de ne kangba de çro kangba de çüse de jon de hü de kangba de bimo de zorugo de de de de zor çocu yap bozucu de ne komba de jene komba sai kangba nirem nan de de zon de komba
1: komba jom bo nar
0: jom bo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컴바다 야보든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컴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서 단데 드는 다 간데 롱 촌도 컴바 줘보여 봐 논을 작탑라서 봐 드는 메신 야는 조지조고 있는 자 야는 지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돌드니켄 세주나 카레나 줘보고 이 된지는 내가 지금 다 군도 금메니가 다 지관자 지 금메 되는 하고 장면 드는 줄람데니 제발 가서 된지도 군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줘르도 군가 제론 제노 금메 돈
1: 그리고
0: Chukchia chapa mayinpa, chung chapa mayinpa. Tene, pelsena shubwa la soba jya, trisi zo, shubwa jya, kunye, punye zogma le, tundra zoji tang. Tene, ji cai tanda lan togu resi, jimu cai, sasi jibu o tanda, ji ngasu tasa jina, pong tanda. Tene, ji hengi chumna la soba yusala, chusen zo tanda yina. Da tingsan lingka tong zo rogo, tundra wedi, sasa jiba pong la soba tundra gana, ji sasa sisa tanda la, chusen tanda la, ndoji te, jiga yina tundra zogu hinga. Tene soka ki tundra jina, ki chizo kuruko, nima da chai kyu kienro rogo, nima da chai kyu kienro tundra yisa du, jini nima da tundra nana kyu kienpo ndukyu meba. Hingrib la soba, ta, hingri chima la soba rogo, tundra lindukyu, tene long sibu yosa tundra lindukyu ta, chu simo ku lut chujo, ta zubu chujo te, nenga chimbo re deyo. Zubu yangsa yangsa, zubu chujo ta, tene kuyi na dik sabju. Tene kangba nda jina si kang tundra nandu, kangba da sayi da sola jik chima shimbo ki jik buchu zogma re, tundra yosa. Ta sasha jibu tundra dik si siwa ki shi chasa tundra la, ndukyu tundra ring.
1: Tege, yaka kudu su tundra jik shuna gani dhan zikyo?
0: Yaka kudu su tundra, suru tundra chaba da chula soba, lenghe chewa rugu, tundra rizha du, tene medru di nyamro dhari. Medru di babi baga go se, medru di sula hiondro rugu, tundra yinza du jik, se juna nika de medru jiya ka tabi yinza ji tenko yungu gu, tundra yinza jik, sasha kamhe chesa la tisan dukyo tang, juna mde kamhe chesa, len me sa, pecha na kangba ka to yungu rugu, tundra la mancha ba, debo yungu dukyo tang nga chimo rengu. Mancha sa sa, kamhe chesa, kumba kuto ka zo tang raji rugu, tundra jik la jik, tene cha ma de ba, tene jitang jina, lega hiu kimo ma yinba, deva rang yin.
1: Debo jine.
0: Debo yungu dukyo tang, tundra rengu.
1: Dengkaar,
0: shirang kani shikana. Dengkaar de dukab kandra jirisana, yaka saa de bagan, tibag ne de su, donle de su, tibag ne de dongkaal dongo zaru. Jumsen tela tene, junlam de gui de su, chizogruko, kabur zenden, uhe tredenbu, gui gosi de, gui de su, sabun ra jiruko, gui se de sabun ra jirla, jik chama shimbo yu de bagi, dendre gui gunju. Tene, kangba de su la, lenhe tisu yu ne yawa. Chakcha la soba tamne, sakhe chesan yina, tisu lenzo na jia rugo. Tinsan jik kanzo ne, kalong tisu, jik lenhe chesan zosa yorgo. Tiso tanda da, kangba tisu la, jik chok chakcha la soba tab, tindra la nduju. Kandan dodi nixi na, soka da, tionga tisu la, nima chakhe chimbo yorgo. Tindra yinsa di, nima nang la khok chimbo mundu, sidrim nang la ndu. Kangba lenhe tisu yoba, tindra la dina yawa.
2: Bertang silu sori yonglu da song tun dewi ni ri ju tap dang
3: jong chue kan da di song xi ji ni di ta lang tun no ni ling mo yue
2: sing ke na ba da da che che sing yi ban ne kam ki lung tin che de ta lang tun xi bi le jin de le
3: jin nan bi de ta lang tun xi bi kam ki lung chi sing ju ro ga xi yo
2: na zui che che lu sen nin che de ta la sen ke xie jin yue
3: 切记，我去林村了，多拿些酒，买几把农药。

0: ཁྱི
1: ཉ་པོ་ཐེམ་རེ་ཅིག་དེ་ནས་ཡ་ག་ད་སུག་གང་ཡིན་ན་ད་ཤེ་ག་ཐེམ་རེ་རེ་ད་དེ་ཅི་རེ་སེན་ན་ཅིག་ནས་མེ་ཅི་དང་ངོ་ནས་ཡ་ན་ཟུབོ་ཡ་ཟོ་ད་ཅིག་ལོ་ཅི་ཅོང་དང་འདྲ་ཡུ་ཅི་ཡོ་རོ་གོ་དེ་ཅི་དང་ངོ་ནས་ཡ་གེ་ན་ད་དེན་རེ་རེ་སོང་ཡོ་རེ་ན་སོ་ལ་ད་གེ་བེ་ཁ་སོ་ཨ་རེ་བི་ཡོ་ནན་ཅིག་ཚོ་ཅ་ཟོ་ལི་ཇུང་ 공바 자주르고 로주 갈렌 로주도 야나 조혀 로주라서 뭐 초마다 조자는 추도요래 되게 편연도 체여서는 르 용도 로주 신저지 신저지도 이렇게 잡아대 막감르고 신저 갑시즈도 간 그 본살 봄 차살은 차 되네 되네라서 봐 지도 조자 현주지 갑시즈지 되는 거 되네 라바도 조자 주변에 르그 메조도 야 효지 르도 야 치용고 포악 메조라서 봐 르지라 용박 메조라서 봐 야지지 되네 최단 레뉴 양다 조제 좀 최조지데 혀점라서 봐 축주지엔 주보 정도 이름 혀점도 소 야부 여러고 지엔 원책 조지 되는 링 된 레뉴 조지데 레가라서 봐 자와는 좋네 봐 주보 정도 정도도 소 레로도 총으로 찍 자와치 레나 레뉴 봐
0: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1: rembo ji goji de nanga chimbo yo ba labar de ji lo ge ta ba yana si ba de lo na chi ba ge ne ji de so yin zo ja hyuk chimbo de den ji yo ma re si de ne zo ja de go sa ma se re si na lu to dan den ba de nam ju no mang bo san do ma sa ma ju ji de no mang bo sa ma de re yin zo ja de den go re si de du go ne xian gun ka da ji ga du zu de ne rang yin go ne xian ji me pe ken xie chimbo yo ba Begin xie qi mo zhu jide bechina xia jiabu yu ba da jik cili cili sun pe de ba men goyo ye yu mene me de su Begin ran yi rugu o de zu la zhuja xiuk qi mo ten gu re esi o ta ten dor du ne xie na zubu jion da zhuja zhe na nguma ge suwa rigu tanye ji rugu ting san ke jia xie na ko zubu jion da zhu jide
2: o zubu jion da o
1: de jun chong zhu jide nenga qi mo ren gu gu dimi ta dren nga jion da zhu xiu zhu dren xiuk qi mo zhang mo zhu sonye ne pa yu gu rugu Dek chewe xin kisi na, zubo yon da chuk chenpo zon du, xa da su langsung ma gandu xin ka.
2: Ode.
1: Xa xin. Ta de jun chong mo top chik yogyo du, dari de le la sa ji xa ya gandu xin ku.
2: Ode.
1: Tene sem xuk nya, ta nga yon da su na che pen ma ti chen yogyo ruko. Tene xa che jia re, xa che jia re su tsiki tam jen na, dunri jen ru xin ka. Tsiki tam jen na, tene cha da su la, tsi pe de zelen, cha kabo cha ke zelen, chi pa tsiki tom de zelen, tene jen xin sako gne zelen, jegi nasa zelen, nasa mambo jen zang xin ku. Tene se du, zubo yonda zo je de, haja nenga chi mo yo pa, tene jir.
2: Nasa. Tel, gen zonda ay du, zonda ay, silo ke tsiki de jik song yo re xe sawar.
1: Re, mongor jaba jo lam cho yin no song, jik muna dun ma dun sa chi, zo je de nenga chi mo yo song ku.
2: Ta, jokhyan ra li na, kung ni rungbo sa chal la, tene jo mo lo to.
1: Re.
2: Zubo kani nguna dun ma dun sa chi.
1: Muna dun ma dun, jitang nguna ta tsiki ru ku. Ta yin na, zo che, rong rong ne sol da ju ringa, pe na, xa ja, che cha ba da, jik zubo yonda, da xa ma gang gu ni dun re yin na, 第一是作家休息时间，如果休息呢，军人是休，等你休当天呀，就。 오자는 하자는 걸 던져지 존재나 나서 샤드서 마휴 휴레 휴키어요 봐. 근데 야는 여박 존다서 지다 잠보는지 존단 잠보는지 준은 뭐 존은 야는 공부하자지. 그 갈래 갈래 향을 켜는 무슨 나서 나서 샤드 켜면 더 봐. 다들 던져지서도 로노 주부 내서 할 때는 휴키 먹고 산 거 중전 거 산 거 로노 끝나서 다주는 거 좋죠.
2: 나서서 이게 즉 거기서 와르고 요는에 추이다 숙바자다 된데 콜라지 손에 붙다.
1: 오리리리. 다 추데 언제 손요리. 추는 로자 저도 천단지 양어 정아 형군 루차스 손요르고 추고 편요도 치르스나 추든데 다소 보자야라 소바 제빈 로자가 누바야 지리스. 누바냐 손도라 소발에서 추야 보자지나 누바가 누바야 소죠. 근데 루고 저지지 돕지지 되네 체랜던 좋아. 주보건 당지지라 소하고 바바라 소바도서 나지 다추장운데 르그즘돈라 소바지지르고 되네 주보간이 야와도 우드라 소바도는데서 센로가 되서 응서도 버르고 좀마칸지라 소봉나 나소바도서 세르고 아 되네 르 뇽즈도 지 지로바 레갈레님도 봐 너이골 섬산지 뇽도도 요르고 어디서 섬르레스 카곰지라 소바 르 차와지지라 소바도서 참아라 추대가 편레스 아 되네 야 나자 카히라 카히 조금만 주보게 내가 카히에 가냐 추대 봉고레 내서 열배잖아 제발 추대 받아서 봐 또 변주라 서 봐 참바 잡대 받아서 봐 되네 나다 메일 서 봐게 내여 봐 되네 담지는 추대 내가 물어 봉고고 든든저 저리 되네 되가네 현에 대해서 제발 열고 즉 차와 체외 가능이나 아 대해서 주보 추대라 서 봐 되네 사칸 도사다 남시 장할 치사 된데 갑슬라 주보 마주나 저러고 다바 트리드는 양 드라서 바 현르질라서 바 조벌 너래라 든지서디 다지 유든 내가 르드네 든지서지데 내가 침보랭 데네 제게 다다 송지 그 뜻이 죽바자 지르고 조벌라서 바 트차디 놈 놈라서 바 죽바자 놈치 조르 소아르 바 다녀나 놈치 조지 든지서디 놈라서 바 죽 놈라서 바 조차디 파 조차래다 폼보야 보통 농은 네바드서 파 바비보가 주는 를 파심주 대차래도 단 농기 니로존을 뜻이 대야바데 지시 조존 뭐마이나 짬발라서 봐 조는 세마가 짬발라서 봐다 야는 내가 짬발라서 봐 근데 조는 파 좀마서 파셔 근데 조는 다 간다 주바 잡을 가서 조니 세서 송르고 담보 조 되네 니 되네 파셔 짬마서 어 근데 그 고름 조지나 되네 지 루크 베킹에서 파 센터지다 롱라서 봐 멘페 저다 다들 변도 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도 추자 차래다 주바 군이 송전지 조르고 들으조지나 내기 망보 좀 광고 조지다 조보고 또 비셔면 조지다 다든지 편도 팀어요 받든지
2: 그랬을라서 생각나 봐 공도 생각되네 별한 시주 민지 관계 민방 보나 봐야 봐 그러니까 되냐 말라 별 소화를 비 용리 띵비 준쇼다 뒤쇼 네가 쇼라 소주 꼴라 견저 당연히 집에 잡아들이 팅디 대상 난전에 지나 다들 집에 농도에 차사 효자

0: 我们这个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 조주다 자주다 그 초디 일렇게 요마라 다들 백겐 찍다 좀다 담비다 롱 망부 줘 봐도 백 찍자다 만지네 지금 요한 쪽 그 급지 망부 줘 다 갖고 또 다들 럽자 제가 두도 섬 다게 망지 배지 다게 담비 담비 쪽지 근데 망부 따고 봐 아니 배잖아 다들 이제 튼디 지가리 자기 제가 말해 호다 계속 미주 안에 좀 계속 지랑 롱랑 제가 쉬고이나 그게 제 뒤랑 시제랑 내 괜히 두고 그 미기 두버리 랑이 라빠짜버리 랑이 라빠짜자 미즈기 메리 레이스 랑 조간 리고리 랑이 딘데 딱제 맞아 드리지도서 다티 간주 벽에 담이 그게 잡도록 했으나 된다 따는 맛이나 포상한테 기가 있을까지 봐 어디나 봐 어디네 시 거대라 고란도 세네 네데 어디에 아서서 자지
1: 배진 되지 뭐 쓰러봐
0: 배진은 김장 전부 제거를다 김장 전부 세서 개지 뭐라 하고 사장 전부 제거를 사장 지거디 전부 제거에는 변주서 레고 그래 사 김장 레기 기분 거래 제발 배진 폰을 줄때 시간 달라 사장 집에 가서 그래 안디 내리자 그래서 다디 내 시에 건설 그 뭐라 그러지 년 뒤에 가보 단대 거죠 그 년요 개시 년요 매배 보건 거시나 아직 아주 되지 빼야 보시지 않아서 디가래 그 하고 오요 말이. 그게 당을 망제다 대상. 근데 담에 되는 때 용용 인기를 좋아 말이. 단 이는 단에 유지리. 얘는 무슨 막 당 얘기 되는 때 지금 뭐 용지. 대다 막 지금 뭐 용도 무슨 막 배선 가서 된주 땅에 마시나 포상아 킹한 있으라는 것이. 근데 그 땅 뭐지? 혹대가 나중에 단대게 들업 뒤 입고 되는 지금 얘 뭐이나? 그럼 단대게 담배시나 안들 녹준 줄도 조심해 근데 지금 얘 용나? 아주 안 돼. 찍 약고 쉬어질 없어. 뒤 가리나? 다 게임바 뒤에서 봐. 뒤 담배리다. 띵하면 벽을 리슈 담배 불을 열다. 담배 세대 가라서나 계속 찍 돈도 찍어. 돈서 부. 돈 내일 캐부 뒤내지리다. 세이면서 어 다시 또 담배 세대 뒤내지 예마자도 산사. 뒤 건조에 간나디 일레이 그러. 안 도지 저 배신아. 개이 그 담배 열어봐. 건 개이 담배 넣고 말 건조 가고 싶어. 빙 좀 걸어 호 좀 걸어서 건조 남산 걸어. 민해지기 롬비 푼다도 생해지기 롬비 뛰면 좀 살아나지. 내가 니 좀 봐라. 미 시단직다 세딘다 시해봐. 딘데도네 나 담비들 망보지 다 기다지 봐. 지름 저기 시해 무슨 봐. 나 진에 빨아 아무나다. 뭐냐? 봐 봐. 다 랑시 로스. 겐다 쉬었음 신. 가고 켈링도. 켈링만 맞아. 가는 것도 좋지. 저 가버라. 다랑 심 딘네 지기. 바람 돌아. 아직 팬도 아용서 잘하지. 그래 봐라. 아니, 롭트 뒤에 드네. 밥에 넣으네 소리. 다랑 매직 뒤 르마타 아스. 근데 답세 어떻게 그랬지 두고 있는데 뒤 랑가 얼마 당라네 뒤로 당대랑 라브리다스 랑기 시에 대신에 좀 랑이 근도 클릭 동쇼 아스 미는 눈 좀 내가 신경 잡아 몇 마리스 이네 클릭 주는 땅 주는 땅 주는 땅 랑이 야야야 도리스 이네 저거 답아 되게 저거라데 맞죠 제제 마용데 망조 잠디 시게디 개지 뭐 이스래 나지네 다른 바도 없지 틀라지 버리 나기 가서 가라 아데서 깨더니 쇼로 아니 또 아직 또 저도 좀 코나절 가르고 그도 했는데 또 김장으로서 이유 소리 아데 계집 비시버레셔 다티 김장으로서 다게 티는 좀 봤으면 되버서 넘어 준다 나한테 뿌티 죽지 뭐 쇼는 내로 자지 뭐 쇼는 더 요마리 다 있는 거는 가려 그러면서 나란 소화도 자지
1: 싶어 그래 답답해
0: 다 그런데 밤을 잠을 치겠다 밤을 공부를 안 연구 말다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그걸 주나 있지 다요나 다 건조게 아 선사 시험도 개빈지 옛날에 파마든지 탱글 있어라 있어서 하대서 됐다 얘는 가보 남자의 미생 담생이 얘는 가보 아니 수주리네 들리겠냐 다이에도 녀에도 들리는 가보 자수 알아 들렸으리
1: 그렇지
2: 신게 접어 남바 팅디 렌진 참드네 주지기 렌진디 서그 탄 좀디 저린 된저 탄 십시 친구 남게 부부 된저 라지 다 참아야모
3: 두서 산줄
4: Düser Sanjuro.
5: Singa namba zuwa gengang zong, shangla Düser Sanjir nina shaga yin. Jizhi nian xie nian bieja zachi gaiyo nongi, zhuha mara nruwong tong bieri, nyangde xie bie qi dian, nrentian biejong tingzi lan da zaba ri. Ta ting jang nrentian nong zachi gaiyo rai, jad nian xie dang yi bie nong. Rangba tongbo ringo sanjir sotan tong, 通干部各有上眼睛，人我家些家人人听同不明白的。许多长了些呢，大厅家七点人电脑，几瓶热气筒，小酒酿的。人我家清早了敲打手脚，结果老多人把别呢，没人听着家当机灵的，没人听着家没多公众上头了难用，一头把砸进白的。叫了年度年度了，到我顶不了，人那段有个不易，有个多些结果，你是从最初过起。我叫我前给结巴张业金，他上的人家用机，有个在我中介公司交易，在我中介的家没啥力气拉定的，他上中介的家的那栋有个充电机，今天该交也不在的，有个在我出头学员能把钱的东西办理。原来侬罗家栋那家年初手脚不利，新入中科了的，丁家将人从这了跟把栋，不利天才将创造了空间客户交易。第二天，天在济南进的人从这里也把肉皮，三多天在到中期的叫中门东，次年用去一个完了，吃到了他一把的。就在年些年，就了年头年住了，荣军将军加上老大了，吃到了东马东，吃着这边，别点门的结果，落家中期的到边个做把东，结果别了的加上东，长江西闸住着东，抓完了零点把手机，弄点给这七八码子，老子点叫东，老们开往松江。沿着罗江街，唱了最近了，人大东说了每年，六点七八栋，六十九八里，许多七八的街呢。大厅家中老大了，就到东东，这着嘴边，别点门这几个的，就是年些这几年罢了，别见眼线。第二家中吃到了东，六点几根脚没得，家中吃到了东呢，老家中间的脚老着前阵墙上的，家中吃到了东月，结果公墓别见罢里。家在七角巷，咱去店家用的空格，年度。参加考年雷地节年终八栋，咱家天气年终直播，咱家电价节直播，你跟着电价参加了，干嘛动个八栋？那些前辈，咱去八里栋，二二来数，咱去杜庆栋，今天杜庆人从门卫，咱去了七点四十的礼拜栋，前期多去了最少了，你去了最几遍，这个别的，去马连八栋，那点一遍，咱去了多多的，去了他去几个遍，龙大点一把的。其实年些年，这个农村就叫种些两个把菜呢。到了到我这边了，就做用机，路边去采摘、拉用，冬至了吃了干的，都冬至了吃吃冬米，剩下剩下剩下剩下的，都尝不了，家家这冬炒蛋扒了瓦冬。路街提及，路就叫生多沙秀，瓦冬进冬至了卷瓦冬，春做竹筒剩下的，罗国民提及吃秀来，瓦冬进春做一冬个家，这些热个来拖一把的。三个月加个交通出发这些公司的许多这边来呢到了这段同步的级别罢了将用交通车定价进入的忙个东西过了东西我同学家就近生活的都唱罢了加上这段唱我罢了东杨寿你这交通东重庆你这交通书你这交通车位浪不做你这当中机这些天来配件东来用不罢了用起来给这套也罢了三个月加个东西间的许多这边来呢我叫我人，荣家家搬去桥空沙坝，配件东西东，顺着在内。初用呢，当时急救定在在的，没叫满酒给当时马拉东，大药老了，通过种的东呢。也是接不下去多年经济，当时大药老了，自己了新旧在的，解决了长沙节目频道比，当时老了通过种的东间把的。到了到我东北呢，级别罢了，加个交通桥，我做坚定在在，这样东西你去找找东，各东西把东。年来了，瞧瞧我做今天这些，春做九几栋，林栋一家承包的，哪年个都承包了，将八年上一百的。三个月加个中学阶段，六十八年许多承包了艰难。荣家家中间搬进了敲空机，西侧人装备没所讲也不咋接，砸头三百的别弄。家用家中间搬进了老宅，住着一样人口做八栋，老宅这个别有七只手机，拉闸设备，拉下几把手才一百的。家用家如今身家华农，中镇搬家的家起来给的这把的，生个那么做，天地都是三斤你的袖子了。
3: 南沙鼓励强制些了，再过几天了，陆地主。
6: 第一浪多了十吨吧，加拿大季节骆驼多。
3: 北京骆驼。
6: 北京骆驼人气。
7: 今天的不错，刚看着，大大的北京龙城人才来看，看给龙城几只骆驼学习的助理。 Xiamla pu rang jiao jiao mei zhe kan na bei ge zhi xian jiao zuo zhong rei nan wei bu jie luo.

周南措。大大切记三元币，两千点呢，别叫龙天年轻的空，看给龙天姐，再弄个再两千些。

0: 진지하게 대응 줘야죠.
1: 그래서 이분이 저라고 기사하는 게 동호당 대응이라고 정나서 있는 거고 수다 드메팅이가 있는 거고 땅이 밑에서 지적이 있게 중당 주류당 주민당 생겨당다 이제 마무리 좋은도
2: 냉도 네 저도 따가 실수지 못하시고 아 제거야 인생도 강하고
3: 我们正在飞机的开始，速度超慢度，现在开，不开始。新开链接观看者，我李志忠将不晓得那么些。大大链接内是国足版的呢，比较龙城人才来看，看给龙城接领导李志的。李志国民党那把主，如满中错了把比领导，开启有种给李志阿爸的新把的。突然给李志拿链接主。 루만 조조라 파필링도 같이 요정기 리치 톡바트 센주리
4: 강종 망주리 인인주
5: 자나니 로주 니니오 자다마
4: 디자자 듄디 디에 체모
5: 바위 도주 무무 게사르 둥

야 땡도라 고기 켄라워 야 혀르메 메트 다듬다워 야 서히송 테디츠데워 야 야보티 렁가라 촐라워 야 더다세

Yang

Yang chuk se ji ha tar ku ga la wo yang nyam si ji do mi

야 봄보소 초히자히와 야르수다 두히추라와 야고레리 이갸르가와첼라와 야고레리 반지치트와 야츠레리

마지저이는 다치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6 2도로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이야. 풍수 처부도 해요 말이야. 왕주 동부 망부 디제 디기 동 동주 시에 연구 좀 대사 대비 중디 도동의 풍수 지도 지도도 두고 요래라 반장 뒤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인디디 다지 대사 대비 중디야 진단 친구 찍죠.

야타르고테 켈레바듄와 야돈라라르징알라보 야하자르시 테네초조와 야라디소라코민공자와 야한제발라 칼라바히암도와 야체메세 르다체마와 야한롬에세

对，啊玛嘎噜啦，说空有声，你上说吧，东就是，前上下啦西就是，街上女嘛就是，俺。

Chubunawa

0: ジュダーセーターギュンジンスネディアンネモレヤジネスンゲンホロヤムジジチゴドサムラソギュンセンカレスナジネスンゲンホロヤムジセブジメンアニカリギュンジンチゴラカリギュダチゴラサディエネシャハゴドワラソタガランジュンネチャシャビナソソリネディギュダダソソリネディギュンジンチャディペジネタンギュラソペグリネダドゥネジュダリネスジドゥグヨルワダディンデュペネゲラブダレシェヤタガランジ ギュンジンチーズギュダーチーズ当然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不起个样吧。你那样人家，他的ギュンジン企业是有价值的，俺就比较忙 tale ani thando le chema ine ri nya nga ta tu khare kang ine le shuk ja gu du ani cha da nge thando ngin zhe cha de gi da jing ne gyun jin dan gyu da sa de zo ju da ne ge na lo le ya chu tu be de ne de zo le ya nge gyun jin dan gyu da sa de ya ta de phe le ngin zhe de chi ge yo la nge la da le phe jin de re sa sa sa de chi zhe de guan ne ma shi ge yo
1: ko wa de chi chen shi
0: ko wa de chi zhe de tu chi ge yo
1: la sa ge chi de ne
2: ta ku mu rang ge sum zhe su chi sun le phe be jin ne cha sun ne da 人就这个人呢给了他的送不能行但忙不要的他一年就人呢忙不能了呢做切损呢他给一个人呢做有事情个月吧给一定呢别别的给一个人呢做军子肯定是有的是呢他做定了什么做切损呢他的别说当然的这些你这些的明白切别的确实损的呢你呢苦些损的这些做的嘛是啊他对俺做一个人 균진 제 표준 만전 따다 변화 좀 리 이내 되는 거 표기 길러 내 좀 리 만접해 아니 따디 신달라 박자에 망부 샤도 외치 아니 계속 이제 모토바 이내를 망부지게 당한 저기 리네 디간이야 맞아 단제 리네 장년라다 갑교 신이 망부 지도 땡기 망부지 어디 뜻이게 리네 균진 콘랑에 전에 또 처리 생기 리네 바직 인병원에 리네 시윤제 예배나 대회자다 근지디 집어 얼마 아니 정말로게 하루 벌로 지지기 제톰나 아니 다진네 균지소 진짜 멘도 섬사르시도
1: 제라 다다 안저 그 지나바님 소분나 이게 다 친상진 나로네 야부 균지제 토나 미리텔 편토르 발라 미리티네 야부지 균지다 다베지 토즈나 야카티게 리네 최요 베차 여다 안저이나 종함을 제가 첨부 되게 데 리네 도부지 안저 베그리네 데가 데나 짜체위 데 리네 그 림부치 그 리제엔 차대 잠바 야부 송주다 균지 차베 야부지 제 토스나 Jakob xie yong ge, ta rinne la yu da ya
2: hu ji.
1: Tene nge sa na tene chi kwa len cho xe nge. Hongbo xe na, je tang rinne ba xe ge le ka xe ju tang, tene tene chi xe cho gu dongwa xe ju ba xe ge le ka xe nge. Ane, che kemo nang yi ge ta, chi jia xio ke jia xio xe nge, de la, ko zhe mdra mdra wa ta, chi ngui kuto ne, na zha kang ge, ma ngui tang ye tere, na te zu a jang cha yin da ye. Tene te ma cepe ngan zu, mu ge su cha je na, jo rin chi ye na, su su bu gu yo re re. Bu gu la to bo, lon ze ji la su na, bu yi lon ze ji. De ya su su, pa gen ji ge, ngenti ji la zi chu gu re re la, ya rin ne, jun zi je ba ji la, ngen san na, jo ne, bu gu ji la, sen zang bu je gu re da, da de la, gewa dhugu rita, dhipa panga rita se dhije. Tandi che she tozu na yang, pyo miri te ke shing yung ke sanlong tangda chi yorba. Yang te pugu te la ma, cha pe se ne, yudha se ne ma jo pugu te ke anjo nolan jya se na, maungpa pugu te ke munti te tandi che, o nge apak tandi se, nge munti te tandi che che kusun. Nge san na te, rinne jindita yudha.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갸링 좀이 든들승이 됐네 tumi zubri isin yegi yiksu tindu
1: chiyo. Yizun tindu chiyo, laso.
0: Denne dungyu gi komdrasin yegi nyanga kerdun tindu chiyo. Chego dike sum da lodari shibigyo yo. Dindu nganzo puyo lobchu tsokchungi da yunsu yugi chego shi cha chabri.
1: Laso.
0: Benna cha shaosan tanda zumi jendur di gab daba liyo yo. Gab juru liyo yo.
1: Ama.
0: Tumi zubri di gab juanga liyo yo. Nyanga kerdun di gab jubshe liyo yo.
1: Lore ting re.
0: Chaku didabu nali ya, ane shugu yundu zamba ya, ane rinne gyunzin dan gyudra saya dozo hajan yagu yungudu. Ane tomara nganzu jeje denge chik.
1: Lasu.
0: Bena cha shakun, ting di zumi chendur ki nalo liya, jeje zogu khan basana, chin chenpa tan, chin sowa zogu yinda, chajaje.
1: Ane,
0: nao kajan denge su, chajaje, gyabi chikirwa. Tene cha shakun, tumi zubri dabu cha shakun, tarik di nalo ya, zo shirin mena yundan me, 처바면은 싫으면 딘데리아 삼로단 주제제 아니 디가네 아니 수수 익숙이 좀 된시 작은데 냥아 저때는 다리 그 주제 된날이야 냥아 결정 생 냥아 좀 보도록 디인데 좀 봐야 저저 숨 진짜 된 게 지금 로림 당고 될이야 저저 가려서는 장기 단대지도 될이야 되는데 파마다 기긴이야 당 장기 발기 저거 된데 간데요 된데 그 저저 저어 챙겨기 결정기 냥아 담주 다드네 로림 입에서 된데야 아니야 야 토르 친지지 중세 저기 좀 보고 된대기 다 숙체 된대 열어 봐. 지난 이자기다. 내가 자주 망고 열어 봐. 된대 담주. 다 노름 숨버 될리는데. 아니 소소 지지지 결든 제도도 돈도 다야. 된대 이제 진배이 지지 결든 게 최고 된대 가야. 숙게 그거. 뒤인도 다 최고도 좀에 대한 人의 균진단 규자사도 하장기 야고를 샀음 그도. 안 다가는 신기다. 맞지 기겐지 인도 다 간다 로카나 야 주지지 로젠 소스 러브네. 제 로젠 최고도 배디 최고나 쉬고다 지거리. 뒤인도 좀 봐. 다른 게 얘는 막 로젠 치윤도네. 제 죽음 어쩌고도 다 배디 벽이 있네. 단 저기 장장지. 뒤인도 좀 봐야. 아니 패진 로칸 룹지 최고 빼야게 카드 약속을 지르셨음 그도. 디인데 기긴지 이내레 랑 뉴제 용스드네서디 라칸 룹지디 레섬거도 디인데 디나라야 지 룹지 깜보딘데 멤버체 벤 팅산디 티기요아 상당한조 니앙아 차신도 관참도 세야다 나랑 바르초선데 티기요레 더저 체디 좀 봐야 아니 룹지디 까만 이슈도 저 차수나 안 디젤이야 로말이야 다 삼마다 뒤뒤째제 나랑도 단대나단 될때제 관참도 단 자외 레완된데 카르도 되다세제 지기 파 야기 체윤도 안 보고 갑치기도 맞아 오늘 그 돈난디기도 신 로젠 시부지 마데 세게 지기 됐으나 마시 루트리들 로말이야 페 이거 쉽지 팀은 너 근데 디 땡네 아니 직파 야기 체제제 안 보고 있네 기 걸어야 지클리 클리 클리 지 뭐죠 체지 귤은 체조 지 삼로 땅조 즉 시에조 체류 아니 최고디 야구 체력성기 대진 자동에 단듯이 했다 그래 로칸 루트리기 감시 상부디 대진 최고양타부지리샤 가리 최고양타부라선 단데 진내 균진타 다르비단야 최고양타부지리샤라 딜레야 약부지 죽토비나 아니 갑조 딜레 데데서 통연이야서 지도 지 갑조 니연이야서 지도 와 딘디 오다 채널 룹지 제모데야 독스마샤 양진의 신다네 지 룹지 체톤 팬 톰에 삼사라 제제 야 갑조 딘데 야고데 니야도 딘디 네 로컬 룹지 딜레 최고 배야게 직균진단 다르비기 최고배야 야보 질문지 제 숙도 지기요.
1: 제라.
0: 진짜
1: 진짜. 진짜 너무나만 뉴리지 랑용데 정말 수수 센데 뽑았다 냄바다. 야메나 제와크 킴바 진짜 이지레가.
0: 도나 십지어레. 오네요레. 나 어디 기긴체 로즈든 심으로 봐.
1: 네. 이네 제일 파지 다용데 잠바지 로지딘서 로지지 아이나 자자 진도 총소 대부도 양아 저 의장 근에 지는 총소 대부도
0: 리지레도 다디미에 저 금시다 저요레 오네요레 나 딘데 디메 가서레 부수 더보다 딘데 촌이 진유메
1: 저요 개지부터 메
0: 딘데 촌메 오네메 저 진에 수수 륜준 존나 쉽지요 제 육샬로야 볼라 자에네 딘네 촌이부터네 아니 간주 다 기긴기 레리지베나로기 다 매매 참고 좀 보여 여러미 딘제 그 최근 날에 수지제 도난 시고 체류 받네 저 송보디는 소소 김장 그 소에 날에 다 나 받는

0: ཁྱི Tinte namju dukja ten tinte chunni chunyu me Lubdi gulu xie xie tang tinte chunyu me Nelu gyungz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tang tinte chunyu me Ni xie tu marwa me Sudu sui nele xie xie tang xie calung yungu marwa Nelu gyungze ra xie xie xie bing Ni yaqo tu sam xie xie Ni agan xie xie xie xie xie xie Du xie xie xie
1: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xie
0: そうそう、先で、ほんまなんぼや、ちぶち、あれ、じゃ、ちぶちとは。それさ、あれ、先、先のらな、じ、ロチ、ゾーシェバ、あれ、てね、なのが、やしご、てね、ロチャンの、よし。てね、のね、ひょで、せんぐ、てひょけ、て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な、 당에 개면 두서 오늘 비 먹시 하고 요마 오늘 요마 내가 하고 그러봐 근데 다 아주도 스탠드 보고 다 나와지 다원이 들 약게 근데 라스도도 먼저 다 기긴 게 쳐봐 쳐 그러봐 이 로고 전부 차샤라 가서 니양아 결된 게 당부 님도 쳐 그러봐 되네 전도나 쳐 그러봐 님도 나 레벨 로고 전부 터접샤 신 당부 된 민도 대인도 좀 봐야 니 보면 되게 저 저런 게 지 컨트롤 도스 좀 봐야 연락 다 소소 개이 자야 디 내 소소 랭겐레 지기 요사 개제 띵은 나라야 뭐네 신고 쉬어지 되죠 아 뭐네 다 답변이 내가 뒤 저단 지기 요사래샤 랑가데 창조 그 남지를 두고 요자 아 패진이 더 돌래 쉬게 하시라도 삼지지 진짜게 아 쉬긴다 심 딱 숨고 소마자 어 숨쉬 근데 쉬부터 해줘라
2: 但是我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想 내려 다디 컨트롤이 캡지 마리 심주고 때려도 전에 미다 지단체는 용용을 차대요 봐. 탁바도 칠레를 신도 전에 미만 보지게 그거 말을 봐. 진짜 그러고 저는 실랍제 나라라 딘데 규제치 얘기 그거 밑도 전에 아니 다 편침부 유매심어서 다 이내를 소소 랑원에 칸투도 지기요. 다 제마야 다 근데 소리 디간을 쇼게 얘기 저와지.
1: 제라 대응한테 세댕게 킹심 체자서.
0: 진짜 원네. 내가 또 칼레
1: 가고. 내가 신주대게 제연데 잡아 지네 제다 칠레랑지 체자 송선데 되네. 지시나 다 인조랑 안 두고 던데 세데 잡아 제마다. 내가 다 지 신주자 세데 잡아 지게 배제대 가쇼 대인제라 제대 체크 야다 효라 배자야나 용의 도인조디 다 계좌 희전다 대마체베 마음바 체레대다 마음바 체레대단 제외레가 마음부지 근데 세금에대 다 천조가 신주 대라뛰네 다 마음부지 대라 가쇼 된데 차이 된지 된지 인제라 배자야나 체크 다 대단 제와 임베 간야 로완지라 어 송쇼 야부 거사레 세안다도 어 간야 로완지라 문티도 대가라 신주 세거사레세 신주 그대라 린탄 첨본도 세야게 좀 된데 배터서나 아래 마음바 진간 조기지 랑쇼 종원에 나자 야메라 소소리 공원에 나자 대칼라 가쇼 된란 로야 대라 아니 체크 차이 대게
2: 선자서
1: 신주 대게 배 대라 편첨부터 대여라 마체 마음바 간야 로완히 차콘 컨데지 나자 문트도 준지 답에 던지 제게 양좀지게 해 먹으지 던져지
0: 대만체
1: 용의도 연저도 잠바 연체라 생각들이게 자여 여지르거나
2: 생각티베기 자와 망부스도 진내 균진간에 생각티시소 지시바 차샤나다 망초라 마 빼는 능추도 바 이내다 안데다 도와 정송순데 칸라 아니 다 미게게 엔데 수수고 망우단제는 망조 조금 망조 신조 망조를 베티 베게이 길람네 롭전치에 손데 손주 내가 더 주고 있네 자다 수수다 지미가네 만족했다 아니 사제디 수수 고된체 아니 롭전치 안 고조야 근데서

0: 你们这你们这么对吧就是贴到图呗给大看大给你这个结果忙不就通送可能这个的面子这个拆了他别的结束依然学着想啊所以说呢你这个呃三六级原来就他呃出来拿了两个忙不有的在那贴图没多啊他也那个做的出来也那个那个还做也那个忙做拿了足迹他的呃跟着说的叔叔拆迁拆散或者拆那
1: 嗯，行着嘛，做六千七，顺着那着，他好久给他三六给，嗯，好多的套儿都给说进来修几个多啊，得做说些这些，这段结束呢，行着嘛，做印度在那，他过新来吃我的，招来吃我的，大概退休要嘛着吧，但一年总的行吧，意思呢，他供给一百七十，那招我意思呢，对，他台湾退休要着吧，我第一干了，他啥我几个几个人，老大到讲解，老在吃个多啊，我第一要我许多。
2: Derenka limon dori renzi na. Peyo shizu tenri kanka na yu hin yu ba. Gen cedi rima la ta. Tasa tongri nipi gen renki jabu ni da nyan do. Yu ni tongri li. Peyo jia reni ju ra ta gompe lewa yi ba yu yi si ni limur si ki yu bi. Chi ji mun tu de renzi sin bar ga su hiu.
3: Chidanga nanzu kya ta hyola chi namba nyingsung na so so so le ka tam rewa si ne. Ta nganzu ka ringne yudha ta junji si di zamba ta de la rintan ra kare thong yungu do. Rintan kaya rongwa ji yu ne ane so so de la shu ja ne. Le ka ji se hyo ra a. Chi yu zina rintan chi shu de kani yungu do.
0: Rintan si zina mikse di nganzu ki ta pyo ki ringne di ki rintan.
3: La sa.
0: Ta su yung ki ringne di chidang chi zina turib ta mangbo na la mirab mangbo ka ta kip je ki. Chungkyoke rinne ji yindu zane, da di nanglo la, manzo tante zhuwa mi rikla kuwe ge rinne nanglo, samlo ge rinne, hakwar du chanpa zawa nying ji, da mangbo jik di nang rinne di nang yore. Di zhe yindu zane, tingsan ge tuzu ge nanglo mi mangbo jik ge samlo ge nunshu da lege ge mangbo yindu zane, da chamsan la rinne di kisi ge gyabdin chi yueba cha shan na, ane chowa le dik zi kubu yangar zhuwa miyongwe samsan ge da dish du. Manzo rinne su yun ge da jitan cha su na mi zambu ling da ane yegab na manzo ge na lo le da miri mangbo yo re rang cha san lo la rinne pisum chobo yo re da yinne manzo ge su yun rinne diye da xen la mime me guba zi yu du zane da rinne di ge suk xing di tenpu da ane da xen la pen togwe ge rinne zi yin du zane da di rinne di rinna chenpo shi tong gudu da di gyun zi tum na
3: 对外讲偏套么是那一个嘛这生意反正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다진 힌지 첨부지 신도 그러 봐. 대낭지가 저거 소소 마크 불라. 세븐낭지게다. 지대엔도 아리두 선제 탄제라. 다디지 거르세야 소다. 샴바테네 소소게 자키 지초 녀브낭지. 지초라 소소고 또테야 곰부테야 또 소소 다 차다테 졸라 소바게 지세모요 나상리가 사유 어레. 소소 곰부터만 줘. 보 장고라. 야칼레 칼레야 코소심시게도 아. 대낭지게텔라 샴바 체메지세 도다. 아리두 선제 탄제라. 당뇽 체메세 나네 장제게 같이 짐바담 나응지도. 가와 체메데 나무가 녀브낭지다. 된지텐디토라 나무게 소속 불라제와나지 제와 첨부지 진토녀여 말했어 나무데게 소속게 나투데 다치 시베존데 시베이나 나무데 코런테랑 란테바데네 아니 소소소소 추마톤 자마제 된지 소소소소 란시제레세 데나지게 당가모고 마지게 추그데 로부터 천이 그 콜가와 체메지 여라 데나지게 간조던도 신진한제 된지에 도바지 연나자 다데체게 소문나지 리네데라 간조게 진지다 다베당고베 리네세나 하투니시나 디제
0: 아제 신나펜토바데
4: 我们在这些人的帐篷上住给他的人类什么的了在那一节个家前部定下部节我们住给先把帐篷一帮我们上路接动的等着前部节有些啊啥啥说说宝宝有多的几个人类给人他送送啊碰到盆中落不清的已经热色电子去这个陆总进来了呀人类给国共策划啥事都人类给国共策划是你的第一运动班呀没理出版的人类的你们的出版送的话人类也能让这策表投稿的地上了呀
5: Hyuri chupan ne, hyuri rin ne chupi yusun, xie tukuduwa. Din rin ne di, kanda togan di gan la ya, yubi midi ki chakban ne, tante pa la ya, ya chik.

0: 켄토도 토심르바
1: 나서
0: 도스리샤 다 롭젠나리아 추 셰비나 ngare rangong ne senele ngaju pyoge jinne gi jintan di ga jingge gi gi ya ko ji chaya kan la ya one pe pe ya ko thog do pe na tan da gi gi ge chen yin she du yin ne le zang ge shen le pian du jian sa tin de ji nie ji ji le ting ga pyoge ne ba an kan de ji zang ma kan de se chaw le da su su la je ri ben ne de le ya ba kan de se ke ko ge ta shen le pian du jian kan de cha ko ge ba su gang gang ga pyoge ri ne ba zhe ma de de zu ni su su zhen ni le da pe ge pian du chen bu shi zhe du da na xin ge yan sam du sem ji gang ye da de le che yin du le ya le xie shuo lo ga de qiao bin ne le a ta ge zi ge kya ba chen bu de zu de ge zi ge le qian yo zhe de gang ge ma le a sam din zhe ge sim shu zhe ge duan da na 신기 변나 차샤송 가란저 벽에로 죽기 당려야다 캡어 창매 여밤에 코난 주지 매지 뉴규도 줘야지 대윤도 좀 받아도 능내로 봐 벽에 내려 봐라 뒤에 수술해야 배디 숙진 시부지 제도도 와 뒤에 벽에 능내 긴가랑 원에 차샤비네 대베디 르네디자 뱀메스기 진다 첨부지 돌아 달래 다가라래 네 로말야야 파 제주 좀 봐라 로세 제주 라마르크스지 연 로메츠니든데 지 파르스 칼리칼리지 칸데질레 로세 와서 거래 칸데질이야 봐 셰두젠스 거래 칸데질이 기긴이야 그버 지고선 따도 깡글로 수저링 내려 봐라 유다 체인지 좀 봐야 아니 배디 르네디 진단게 미소경스니에디 제브 밀람사 통고마르 봐라 롭듀지 롭디니진데 제디 카레네레 보고도 계제시야나이네레지 카르카레칸리네레 차르십주 루드와 따도도 야지 강아란즈 차수수의 링네 그린단디 그린르 봐라 저번에 덴데지 통고도다 제가 말에 삼노다나 치와 수수 미리 내대내래 다변도 중내 뒤편도 아래 총선에 아래 결례 때내래 중내 뒤집지 편도 난 맨날 아래 단데 로드시아가 로마라 대비내래 중내 뒤 편도 편심 버리샤 대진다도 중내 중내기 중단하는 양은 지치려
1: 시나 진지 세다시 차베 세다시 리자 세다시 근데 제대야 다다다 나라나이나 지가 강아 근데 세거제 담방부지 롱티닝친 나기게 당아 내가 세서 데려발라 다데노 마지에 용디 잠바 그게 돈이 된데 양다다 롱티 니니 뇨르 뇨른조 니체 다니 뇨르 뇨른조 근데 게이도 잠바 양아랑게 인회마 나기 돌랑게 다들이 세야바데 메카츠 자고고베나 회마 마자고고요나 다다 미니효고고요나 순주고고요나 사데 근데게 나란 제로 망부지 체다 체기비 가인라 체니이나 소소게 다 차콩 토네 다다 진이게 리니 주자 테네 진 젤론다 근데 체긴돌라
2: 단 젤론스네 다지단 전에 강연 소리 지인스네 단 먼저 되게 전에 데 균진 치고 있는 지단 전에 팅상에 두급 지인도 전에 다게 예숙 좀 붙이 아니 다게 나라라 그 육치와 있네 단 망무지 디나라 같이 카초베 소리 지기도 아니 단 안쪽에 되게 전에 균진 들레 체수네 단다 체수다 지단 체수나 단다 균진 치에게 민나들이샤 아니 균진 진행이 민네딜라다 지단 차수나 진행이 담멍시 템보지 거기 쓴게 라고도 멍시 템보 뒤에가네 아니 수신이 신라 덴토버지 저랑게 마신 발신달래 야고시 덴토 마르바 뒤 직전에 대진내데 진내데 장배기 그림 나로라다 딜라 가신다 아니 답배기 동에게 지교 망부요리 다 이내를 숨수지도 유튜브 전에 이내를 다 장기 당상기 내가 디 디다 좋아시부 매베소치 베나 좋아시부 민두 전에 다디 숨수디 림베 마 냠주고도 와 아니 다디 연애를 다 수수 잘레신다 지능도 전에 안 주기 님 주기 디나다 팔람 격에도 침메소시도 우리 망부지 끝섬나다 디숨슈디 여지들 이내를 디 바로데 다들 쇼킹부 인도잖아요. 다들 랑라 로드 연애를 접촉 뭐 말을 봐. 다 지난 뒤에 강에 친구 지르셔 생각도. 진네 다다 자기 투급지 인도잖아요. 안 저기 진네 뒤에 다 수준 코네기 탄네 기 캡처 지단다 유라 지단 아니 뒤에 다 틱지 제일 르베서시도 팅상 인도잖아요. 자기 쇼킹부 인도잖아요. 다 뒤럭이 탄데기 드던 뒤네 자기기 되게 락차되게 표제 야고체 유라 치토비에다 신 예수 진예기 다 하나 탑람디 야고체 표제 동투고 했었어. 다시 모톰나 안에 먼저 간잡네 당하게 수준 규자 지단 다가 갈래냐. 민망부 직진에 두주여 말에 이나 옆당 리그로 봐. 어디에 강에 수치 침부지르샤. 다시 버티 체수네 지단 체수는 가는 저다. 진내 수준 뒤에 균제 허래 용문도가. 저 네가 나서 되체. 답변은 먼저 진내 뒤 균제 체 또 뒤 먼저 표조당 해 들어 봐. 표조당도 전에다 남규게 저자니 강에 간 표조당 구두 전에 아니 거기 가는 표조당 도매 다 변화 차선 안 가는 쪽 턴자지

0: 간을 펴줘 당고 여바 차차는 던져 뒤에 들었기다 들던 뒤 등산미 그 거고 단둥 것도 전에 먼저 뒤 살도고 누버지 고기 생기 살도 뒤 단데 던져 있네 자 제부 뒤에 간을 펴줘 당 톰나 뒤에 균진지리샤 살도 뒤 매소는 이마 수균 다랑 간을 샤는니 다 균진 뒤에 그래 중요한 상 심대지도
1: 제라 되게 대마도 어떤 지 용도 먹고빠지라 소소게
0: 다 유진의 규어 시험을 통해 시험을 통해 단다 미점링 게 미링은 되게 망부직 뱃띠 근데 아야게 던져띠게 망부직 답이야 침무친다 갈코란 게 내가 갖고 뱃띠 체토거리 내가 저 단다 뒤에 뒤에서 레토 말을 봐 저 당은 저 딜레 쉽게 거리 삼삼듯이도
1: 제라 제라 뒤지치에 때 나도 그 마음바 가셔는지
0: 이제
2: 또 칠레 뒤 기긴게 칠레르 봐 아니 르네 균진타 다르비기 다 데모 치슈디 카레스나 기긴기 루브지치야게 탑람들이야 균도 당국 생기 망아모라제 다 체리 경쟁하면 해보세요 봐 로강드나 로레 로만다 펜주 최고 유버튼 대체 나가 능신기 루브지기다 어 군주 파르숨 창마 로모르 쪽으로 중요하게 루브지치 마도 기긴 쪽으로 중요 루브지튼 좀 해보세요 진짜 이제 가르소래 슈크옙투비나 리니 균진 타 다르기 대롱드네 페진 글리클린 넘버 게토 그리스는 게 니야 세야 디디다야 나 로체 나로기 근데 그 거기 윤진다 다르비기 내다시 그 요시 디지리다 한다 지조랑이야 파데네 한다 어 긴진은 좀 수부 다가나지 년저카기 제롱기 한다 차트 차심 봐 저디 나로야다 야바여레 도고여레다 가리네리 체식 동알라 아니 니나야 땅가랑 저 벽이림네디 직 창조도 다디 영이 내다디 컨데지리야 교주구여레 사도다디 우도와 아니 단대 년저도래 배주 땅도 좀 많이 내려다 아니 균진타다 다 비기 초래야 숙침부 배주 제비 있는 님이 아니 르네기 전론되는 넘버 계속 그러 봐 맞아 지기다 년저들이야 가장 야침 보러 와라 야침부 인도 좀 봐야 아니 그 날로야 지 말한저 르네디 배지 쓰면 도 아니 디날로네 야지 다양 것도 좀 봐야 다 대론 채 채심으로 봐 디인도 좀 봐야 다 말한저 초망부네 해진 숙제비아디 개선보를 쓴 것도
1: 되지지자
2: 나다가는 생기 당한 주요한 랍자가 초연냐 초지 대대로 봐 이제 균진다 다르빌이야 강에 가르 최고라서는 당한 주 기진게 롭생급로야 다다 진짜 최고 망고 빼지지지 약보라질이야 치가 지고 열어봐 다 이내에 콘주 나라야 마직 로저제 카바들이야 고지 고저제 지 교기 나라야 지 주제지 아니 지 알로스 잡다 마제 제윤도 좀 아니 안주 세베 게제티당 코람주 초하게 티벌 바다도 와 안주 세베 게제티당 로메 초에 바로 바다도 유디 당에 다 발라라 됐으니 니에 세베 게제티다 도스제스 데레사 하죠 봐 캐랑주 초왕을 야다 핀제지 봤어 다 랑게 니에 게제티당 랑 초에 기디 랑제제 남산 초지 기자래 좀 된데서 나 지금 기디 랑제제 삼로 지단제제 아니 가바터부터 되다스 해지 네 두스 러빈탄데데 링네게 윤진탄 다르비 제노스 좀 알베 델리아지 트블람라지 부다 랍달스기다 트블람지 페진 토니에서 지기도 신 람산 타직도 두스 세장제 두스 세스네레 타팅산 로메 당네 체크업도 와
1: 시진도
2: 좀 봐야 네게제 두스 세 아니 계란도 녀가나 팔로 권년도 간데 샤 섬로 야고 스톤다 스기요 아니 장게 카바르나로 고규비디다 담당 먼저 기겐기 게제 팔라 팔다 요리스 제끼리랑 야고 전랑지 섬로 야고 스톤다 스 아니 배신 강에도 봤네 투그레스 된제 이게 털람된 데 가냐 숙자가 스기요 딘디 젠로리아 갑디 된제서 자가지 고래라
1: 제라 제라 그래서 그 섬로 야고 지다네 르발라 지난 3년에서 뭐 데카라 보고 춘초께 다다 콘솔라 소소게 섬로 지다양 그 뇌바마용 칼라 다지네 파마남바가디라 야보지지 데라로서 야보다마토나 반노로넨자마자마보지 콘조세나로라 무게 무히다와 이난자다오 마보지 카파크춘조디잠바 다테페 다다가 죽사나 진한 칭지거스
2: 반다지
1: 비추지네
2: 돈진로면 로제고네 세네네 주주기다와 숙침부 요마레스 주주기다와 망고 숙침부 투메디 그 링일랑도 지역 내려야 단도 강에 쳐도
1: 쳐서
2: 디급로 야는 척수송약이 있는 거 첨부 열어 봐. 대인도 있는 안도 기진게 쳐도 좀 들어 봐. 아니 어디 산대지 산대 계주들이

0: 수수 삼라 땅고로 해서 다 조항을 일단 기긴디 기지 발라야 발다 유디 수수 삼을 때 야고 똥사도 좀 된대 지기 남네 좁준 차서 이제 저샤라
1: 나서 제라 단둘랑 안 추게 지 사태 망부지 근도서 지나만이 그 송당소 알아 다대는 네 다다이나 마마부지가 다 카바르토니 겐치에다 중이게 닌토다죠 데네 태동라다죠 베 가부진가 다대는 자마다 친닝세 소소기 텔레데다 제네지 송나 베그리니 준지라다 남바사바 근제지 제베이나 다당한 주고 로총 남바가 가부시사리 지나만이 되고라다 땡에 산로다 돈이 아요나
2: 딩상기 깨진다는 라버도 교인기 대동선 제수나다 만족했다 진내 균진다 규자 지생에 되는 띠고띠고 지레생기 다디 띠고 야오지레 다이네르 띠고디나라 미 드미나서 쇼초르바 다 진내 응원에 유여바요 메바요리 아니 미 다 드미나서 유드즈네다 만조 로충원다 다 만족기 견고다 신조 만족 다서 띠 지단세스는 해바 침부도 생기 하와도 신조 만족에 제순 다 지단 지순 대동 그 뒷부 먼저 수경기 벽에 장면 나눠내 시백은 컨트롤이 시에서 앞으로 당해 같이 맨날 먼저 표정기 저 약발라스인데 다 망부지기 뜨거도가 다 이내 로충의 망부지기 기술은 지단 지순나 다 자라 쇼크치와 되게 제도와 다 딘제지 인도전에 다디 근데 소리 냠버지 제생기 다 백이 리네시에 되네 딘제기 태동을 쳐서나 다니 다 망고민도 다 뇨뇨르샤 아니 그 삼로디 꼭톡 매베 따르와 다디 딘제 인도전에 안조다 딘사 예수네 년토이네 자 태동이네 자 다 딘제지 로충에게 다 삼로디 꼭톡 요소나 다디 지단 쳐서나 다 답시 믹서지 맛이 다 근데 로그리 이한점에나 먼저기 쫓아와다 다 디 신예기 미디기 다 탑람 만라지 간에다 미기 이슴 고토 중나 안 로충어 대기 제단에서는 딘젤 땅에 망부지 책을 쓴 게 또 심맛이 다 망부지 등산 찾아다 딘젤 년통 그도 전에 수수를 믹서 개주 매나 다디 자다 내 규비디 망부지 도고 말을 봐대 멘트 전에다
0: で、年頭で人単位ばて、ね、帝尊で人単活用ね、だ、単位で女女日実施さんげ、ちだ、きし人ね、予備機、けらなんべた。かぶかぶ帝尊で突破中な。あね、やおじめようやすんさんてしとね。せやな、せやな。だせんだと違うんがそもなし。僕人ね、君人やだ、ナンバーサーバーらしかるこうとさて。現地での目そもたらしゃんげ。地蔵の習慣で便利ね。 차차 있는 지 딱 난 신기 탄다 차차 피 배야 딘데 지도 레리 카기 망고시게 결기 년절 결람네 지 살레 망고는 것도 와 딘데 좀 봐야 아니 대주 텔이네 레 무튜네 아니 지 숙접 조라디다 안주 소소 증내기 가려야 삼무지 단네네 네 디가려 숙접 도비나 아니 로존 초레 배신 숙기 야고 터그르슴게 다네 로제 로스나리아 초 디에비나 아니 르네 균진단 타르비리아 이 카르소레 남바 사르바라지 무튜네 최고 남이나 조비야디 개심불샤슴게 최고 남이나 조비베 규링근나리아 아니 다 망부십신 루르발 딘데 좀 봐 최고 남이나 조 배트나 아니 르네 균진기 텔이야 아 펜도 첨부 터그르슴게 딘 마세 로존남기냐 다 최고라 갑치기도 최고
1: 레베이나 라니기 린단데레 모인 글서바 딘데 라니 미지다 소드 수이네 라니기 린다라 좀 모인 군디 아니 전아 요르발 레 최고 남이나 조 베토비나 아니 균지지 알 나바 사르바 테베야 망보 텐도 그르상게 다 잡샤 개지 모르발 시시나 시나 바니라 든지 진하 요지레 바가지라 이게 당키엔 주 유휴크기 에은 유스 지 된서라 코남바가 이
2: 풀심다야 드네게 지 된서라 코남바게 풀심다야 드네게 예텔라스바 용용데 잡아야 망부지 지 베리네다 든레칼라 지 예당지다 든레가 보선지 차서라 데마체다 딘상거도라 윈스 저라 코남바게 디게 찌다나라 베게토네 양다 든레 담자드네 베랑게 소주게 양다 든레 태용데 잡아 요지 게다쇼 게다 쳔보 베랑게 가부시기도라 시게다 미리겐다게나 다텔라 베베 당당 레세야게 다야 미리
1: 哦，写了那怕我这写就当忙不及格，原来写就得了别，偏到全部就写死了。肯定说的，那穷给拿了的，书给全部就要赚的，那穷的也意思，那么贵呢，他让给人家来，他肯定说，那我写不要嘛的，他那块都包办算的，他写不明白的，听这些，我就给没，这他老穷就给他写不到。

0: 진짜로
1: 남다르 게여봐 남다르 게디 리뮬람네 스웨스노알 도즈 말로 수그니 마타 베모 마타 카렌 도즈 말로 보고야지 데샤르네 레스레스죠 아니 날야지 이슈다든데 때 아니 데샤스나 아니 다 코디르 봐 토야메네레 베 슈 테르구르 봐라 이제 인디다 도즈 간래야 슈케톤 야보도 섬게
0: 다다다간촌자이나 레가시 주티네 베게 비 그네 코네 제도가나 세마크토네 신주다 겐자이나 베게 겐지레아 나이나 베게 힌조 레가신케지레 다간촌 레가토네나 데라 차자다 덴데케 겐티지 요힌가 데마체베간촌 양실파 허자나 레디잠바 양간주 소소소소다 지 모람바케 신주지 세카시히어레 다덴데지 아마 마온발라 간촌랑에사나 제 소소케
2: 내가
0: ジンジセマタジダヤンガツクトタンボクケチャナギヒナテアンガツムリンゴレチャチャンクドトリカレカジレノアチャンゴソナロラニャントセヤメナミダミパクンジワノラセシナジュダシトドマオバラテナムカヤロアンチクシジュレサンサンシネマヤバネガツソソニンゴツネテリチシナジマオバラヤポチヨンジレサラソテナチ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사
4: 점링기 티링 카사
5: 싱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사 시비리 첸슈구인 팅디리 첸킨당 튼조니 丁学祥期跟你说这松别中国他一下下轮南这期我们团做给国族结果说不他从书七给期七岁民的开迁他简宗南外怕各教松别毕竟香山林地就这往他中国都是给怎么了电力人心他成女体外忙完年月别过了平路民宿藏部主任期中国他一下下轮南这期年来了归属年别过了 中国人仰暗堂鞠躬去冲这了怎么能给我滚去托南切不特别过了中国谈拉丁美林去日记开前去快乐西部中华民托不堂鞠躬去落脚去西了推梦托去多日切别过所言下面了听地里曾经能吞西不成那么先说各民说这松别中国谈一下下轮南这去我们断错谈中国谈一下下轮南这去从吞谈马就无错题你恰如广西南宁土国做不谈中共中央切不去给给了恩怨给自己给不看去总理选拔丁学祥从头说不满事西次所难也不是丁学祥

아마나 조치라 통샤 되바담 시리가신 생나 토마시 하버도 콘가 단싱 차구치에 신조니 준발 중산당 샴치 둔제비 은나시 채용구유 자체 차도치비 예주당 야나 카와 부유초비 근류이야숑 야나 마군 차조문용신 조마이 로마 사라쇼위 둔두당 야나 태롱우즈당위 치두제 로제 두시 니만은 라샤치 공기쇼바 아부니 랑디 지니 친제 신노용조라 종자노아다 니니 쇼차즈주치 나다 중부니 야랑토 카츠 라세시드조 디니 니니라 쇼세 티와다 로자라 신노주규 닝군다 수조야 아마이 세제 로자라 나다 중부소와 페바마시 준더 니닌치 군수다 로조라 토콜 침부 논치규 오마시나 나다 중부 로자 쉐바닌송 아마이 치니 로자다 로자니 리쿵바 야 리쿵니 로자바다 로자니 침바 샤조 누주 치찬시바 니 지카라톰 아마 제클리카송 제치 안주 시구 자만시 대당아 찰루다 로슈수 슈 간지티라 토콜 치미 누아담 타나 로닌 제딘달라 초에 구바양 정말 숨기 부추체의 인비 진지 마용 치자 가진 나야 제마시 아마 제 글리카송

nga da mi jel sha chong na la ga nya chong chu la ga

nga da mi jel sha chong na la ga ya chong chu la ga zhu bu chun chong mi jel la ga lu chong zhu bu zhu mu yue de 千南家达达尼新比林青天呢北中龙青年青年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七七对土豆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当西比中当 드랭크 시비 중단 휴지 뒤쳐노 그러이 조보 시비 좀 통통 제 쉐지 힘 신라 다부지 유시 니마제 코가 그르제 뉴진스고 다코 쇼간 하치니 그르 총제사드나라 선시 거기 롬바 그르 총제사드나라 거저 몸부 짱무 유시 거저 효치 총 덥치지 짱무 짱 유시 신사 다보다가 거저 총제사드노 야고라제 벚고라제 히참무 마다지 조치무마 덥치무마 제거 거저제 짱무 비시 시디 거저 조치무 유디 거저다 리카 거부 유미 코가 댄츠 메타운디 코가 코르 좀 메달라 나가 코르다 몰라 바지 치와나 초다제이 또 초다이 차디 뇽무뇽 좋아나 타지나 초르가 지시시 코르 좀 메다가 란소 초야 르초야 지와나 리체시 신라다보다 胸部 짬무유토가마진스고 个日的七万呢，七年七张哦，拉诺拉考个个日的亲戚玉米，七大一那个太黑的三诺东才行。现在得不得个个日的，可是七侬个个人都三诺拉七十，个日有的都三诺拉个日，毛不马就是个，个日三八的，考三八张的邻居，十几了路，就俺没多个可有的多。 중아메토가 로바티힐라다와나 쿵쿵자리시 힌라다보다가 들라카야마이와나 코가 그르다 드노샤나 패스시 힌라다보고 치운토 거르사바다 주보마야나 그요사바라 곰시 또 곤레마치 다라카가 거르디노니 로바니온시 코가 로바사바다나 거르디 노니 사가 휴 구가메 휴가 거르지어스고 다 샤보리시 니시소나 히라다보다가 거르 도사토 노라 총디 사파뇨 사토고 거르다 롱가 남주 구나 휴가 거르데 팀보 마신다 온지제시 데니 히라다보다가 랑소 거르다 촌라노라 파하시치시 파하이치와나 个人做么的啦，怕这的事。个人做么的，哈啥玩呢？都是通通，等着见侬了，瞧个个人的，个不愿意瞧起来黑天，这件事。天哪，大不得个，得我是去侬个人有土地，人家不弄你，可得退休，得生意都得了大件事了。个人的，今日就愿意那个黑熊子样呢？ 个人去弄拍车车的，可是去弄个人有钱，我等下不啦，听不嘛人问题。个人的有钱不有力，还过熊转呢，怕些事。这不全全错，现在得不得个个人的，要么玉米，个不玉米，才打根这些米的，就个还过天。有时拦着要如果，人团团着，就这多。 宣传门呐，听见总转呐，等着歇歇。没这个，容个逐步清理玉米多，逐步清理嘛，你都全部玉米得托你。他哭个，小学的，还能黑糖水果。他
个人要这么个，现在都不得个，个人有钱啊，得年表了，全部嘛人民币都够个吃好过日子呢，个人的有钱不有力，好过同了是过。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0: ཁྱི
1: ཁྱི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테 쳔리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卓本南巴，向来强大的硬币，我最龙城卡本松阳街卓本南巴，此人年满有段位，满意的了，今年过。

0: Jachiwi Sankhya Namba, ngana Pechong Longchen Nyenchen Likong, Kangke Longchen Je Sanda Chichi Lenzen Ge Gege Loza Nyima Yin. Tani, ta Longchen Goma Ganong La, ta ngan Tso Tso Te Kanghi Pari Seba Yin Na. Ani, ta Shedra Je Kasi La, ta Sanjiba Ga Tsawa Ganong La, Tenye La Na Jeba Je Sheba Puri Hiba Shara Se Ni. Tani, Tsika Nying Ga To Ni, Ani, ta Shedra Je, Che Drip Tsil Tang, Tani, Ti Shus La Ta Che Ngin Zan. Tene, nyamdele, sheba boru hiba xa sene ta, koranga ta mendang, tene, duenju yotso te shendu dubis jikoni, ane, tene, yaba ta dekora, nga su tambo di hiba re. Ane, nyingba de cheri sedin ta, ta dedang nzelte, ane, yangjin tribi doji choki, ta lixi jenbi wangbo gano la, tene, gaju jewe yangabu, nai juban zera de tena, santa jengane, nai samba sheda te, yotsu namara la je taba saji kanga ga adan tami oda yose ni ta tsiga kamba dindu to ni ani njeja tang sheja ka ani che suzo nginzen tang ani ta shenze ni je teni che ge ta totang yotsu sena mandu ani jayu yotsu ote cher sena ani jujik tu ani ma jatarar ne ma oda di kuala nga zo ani kasa do di chi giba teni jiri teni ta teni nga zo xeji di cheri yose di la ta jiwaan ka nong li inpi ki ta shidra tang jidra ka tani jayi yotsu yana ta chiga totang yotsu yorwa ta te chiri sani ini peji ka toni ini riregi na mahi ji tenyim ta shidang ka la ngansun di dati yonke jilan tsuen pa yin jen na zo di chi chiri sidi li ta yige ka lalang ka tola ta misa ka tani yonum digi ta nzaten rangi ji ku niba ji tengi ba te hachang ka ta nenga rabo ji chade pari ten di ngansu di jen ka yige ka lalang ka chetala Ani zuo ji qi ri zhen, ani qi ge da to tang yu zhu li da ma nuwa xie ji da ha jang ge da nianga qi bu ji cha di yu ri. Di yin di li, ani da to tang yu zhu li nda gu guar la, ani xie la ma rinba yin da bai jie ge tong ji xie jia ba yin na, ani da zhi la to ma rin yung ke ji li da bu a di lan cun ba yin na, ani gu mi se ge da ka yi la yi ge yang pian tong ra bu ji. Tuen di bizon rabu teni jindu. Teni dili ta, xe le re re yendu, ani ma njezhaka, ta thomar njezhaka teni chegi yotsul tang. Ani teni chana shizhaka chegi yotsul tema xio jing.
1: Tienju cema mandei tingzin da. Lobun cimi xioju jizin da. Chiji cema jibie long ting da. Singin cema nanla ga dun xia.
2: Chizhe la sang wu mi chida li. Cunze li xie zhungzi chaju jing.
0: 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波大家可以别用楼别参得选择新给本位西松 jinju ma dan jinju ra jinju la o te ye yin bi ke kasla ka de chere se dil ani min den pesen ja den gi bi ke a den je ke dan ja ja ji ja gi ba shu ma yina ani ka da ja gu che de ja gu re se are ta te gu no tambo jinju na ye ji se lo a ne da ke ka da ja gu che ri jo gi pe je la wa zen de ji zhe ma la de ji che da zen de ji zhe ma hi bi kasla tan je gi den je ji ni den je ji de zen de xin je ji de zhe ma xin o zhe ma de zen de ji yin ba Zendin ji zhima sewi kasila ta zhima ta zendin ji parun zhewa ji tengi pari. Tengi yindi lo ta di kasila chi kangjir se na o zendin se ya nigan tanda ji tengi jinju na rindu di yindi lo namara la jio se ni ni kaida chagu jio di jani. O oni zendin ji zhima sewi di se lo zendin ta zhima tengi ji parun ta zhewa ji tengi luku yori. O zendin ji zhima se. Ni ladin ji chi hibi kasila chi de chi lo shidanga nganzo ta ladin ki chi dan ladin ki chedan, adin ki ched, mambu yo bagi nani o chede kang ki chedi zena, ladin ji chedis o di kasila ladin ji chedi bi kasila ladin da chedi nindu padu la kaya da chaku ki chedi nga su maja bayi na ane ladin chedi zeni go kaka su su uzo nabu ji chandu kuro wa o chede ladin ji chedi bada ten tegu ma re di nidala cheda ladin ji padu la ane njewa di dhigo kuyo na ane njeta ki chedi jago kuro ane njeta ki chedi kang ji zena ladin ji tengi jinju na indi la namara la chedi zeni ane ladin ji chedi o te chirin na jinju na yijisi chio jasur tene jinju ma yijisi kaayda chakuk chio jasur te pe na chandam chio hindong nam chio nyadaa
3: 청담지 희동세 위가서라 신동당 청담스리니도 카가소도 주비가서라 청담 희동스 네들 진보대 청담을 여 받대 땡테고만도 네는 청담지 희 청담의 희동이 이제 바로 내야 되고구나 아니 라딩 제작 제작고요레 아니 제작자 강제를서나 청담 전담기 진주 마인들 여튼 남아라나 제선이 아니 가야 자고 제대제니 청담지 희동스 어 신도대 청담을 땡바 여비 오 땡땡 가서 서보 땡테고레 아니 남주 녀다기 비가서라 태가테 가야다 자꾸 기초도 맞잖아 남 녀다스 남 녀다스 이거 뒤서는 야 대니들 가가 소소라지 자니 소소와 그 친구 자니 대니 바로 녀다데 간지지 여바는 가서 자원이 거트고 말이 다 대니 바로 녀다데 나나 여바 나지 녀다 여바 텐지진 가서 녀다 보지 땡 되게 땡고 여나 아니 녀다가 제자고 녀다가 강자르스나 남세한테 그 진주 마인들 아니 남아라라 저세니 마이지스 가야다 자꾸 저 남주 녀다다 어야 대체는 막지스 가야다 자꾸 저저와 근데 진주 라이지스는 내가 체지 저기 봐 쇼마 이나 아니 강자르스나 가야다 자꾸 저저 그래 남아라라 저세니 딱 되게 빼라 세르죠 봄바 어 땡방 아들죠 로자와다 세르죠 봄바 히비가슬라 아니 봄바티 주슬이 주비 봄바티 어 딘즈는 세르죠 봄바세 딘이진 저와데 주고구나 라랭 체지 자고 그래 말이 내가 체지 자고 그래 어는 디가슬 내가 저 강자르스나 세르세 안 되게 진주 라인들 남아라라 저세니 이니 가야다 자고 저되지니 아니 세르죠 봄바스 어 봄바티 주슬이 주비 봄바티 봐 어야 아 대된 거래 아니 대만 아들 좀 로자와 세들 다 로자와 대 가디 좀 로자와세나 대만 아들 뒤지 로자와 임바 어 대들 대만 아들 로자와 세 대니 벌은 자데 줘발라 아니 자작 체디자고 그래 자작 체 강셔서나 대만 아 더르세야 그 더기 진주 자인들 아니 남아라라 저세니 가디 자고 저지 대만 아들 좀 로자와세 다 로자와세들 제다가 나서라다 게니마세니 만타야다 어 게니 아 희고 그러와 다니나 니제 강희나 느그여리 어 대인들 던저겠다 기인님 피서 받으라 파스 어 이저터바 어 이저터바 이저터바 던저겠다 칠이랑 이제 시대만 돼서는 좀 로자와세 시작을 로자와세 근데 자가 리자지게 와야 아니 대만 가더스 한데 아 나서다 벨라 아 근데 남바 산지바거든이 땡바서 나무도 친다 나서 다르게더니 로직 쇼베들 때 야바이나 대만 가더다 셔더스야 아 얼마니 쇼뇨라 다 대만 가더스 딜 동아로 뭐지 송송 송당당 기시바이나 아 아니 아 간손데 아 베젤 송쟁 가보이 가슬라 그디스 아 아니 다 남바 산지바게 취인데 베라 토마르다 아 손라보지 데니 아니 럼바 인데 아니 디지스르다 아 코리게다 시당 아니 차오 아니 렌인데 아니 잡부 추송데선 라서바 데소이 가슬 럼바 다르니 타르 잡올란다 마지 아 투크 파르들라 아니 남바 그 뎀바는 가조 베르지 다리요리 오다 디 디르나 다리비게 뎀바텔라 뎀마 나다르스야리 다 잡을란다 막 갑슬라타 덴바텔라야 덴느그든 링거 휴체모지 빨리오스 닝가서 로지 용라나이 디히바이나타 덴데지 차디로와 디 찬슬라 어느 덴바기 준다고 또 최소마시 어 덴들 다 덴방 아들지 로자와선 오 덴방 아들 뒤지 다 로자와 스킨은 로자와 때 덴방 아들 뒤지 로자와 임바 어 디근 자와도 땡겨리 드네 디 찬라 저저 남아라라 지에서는 드네 가야다 자꾸 저근 자닥제때 야 강지선 주발에서는 진주 라이지선은 유그레스 다 되게 배제지 가바이나 발주 대통 끈설주 되메다 어 발다 대통이 이제 발라 가야다 자국 주 시면 내가 제대로니 아니 발주 대통 선이 대통 대주 발주 비 대통이 봐 단 네가서라 가야다 자국 주 여기 비 진생 가라

아데 토비 원더 다니 쇼로지 캄바즈니 고르기 베지니라고 지게요레 와 된제 인디라 다 칸터 아 킨조트라도 다 서드 닝가지룰라 다 다라기 지스를 가야다 자 그쪽 토바데 다 고니 기바 찐더리 된제 인디라 다 나조 니가서라 산로 가네지 동고도 다 니친르 다 나조 쯩보 가 라소 바 데소 가서라 다 나조 지 계단고 노나야 그런 다라다 다라데 그런 마냐 바사 예비 가서라 아니 가이다 자고 쭈디 저기 빠따 자세 자 담바더니 인지 제대 왜 자다 다다 그 자를 좀바 이겐도 코로다 로직 그 페는 거는 나도 그 깨달아야다 녀와라다 좀 맘보지 쇼니 깨사치 라서버테 소에 저기 쇼는 바로 된데 인들 다다 그 자랑 안 속 그 깨샤는 거네 다다 그 자대다 시탄 그다 냔체디 그 존으로 차디오리 타체 와라 된데 인들 되네 다다 된 안 속 이게 그 라네지 가살라다 다다 때 간제지지 가살라 다다 토바다 간제지 가살라 다다 못토바지 산산세나 뭔도 되게 찬라보대야 아니 다윤 대소군 사타치 받는지 여말이 자완이 여말이 다다데 간데지 토모토 라서 받 대소지 걸 대마세 아니 용게 하바데 줄이지는 건 좀다 민장 걸 샤치 많이 받고 민장 걸 아니 다다토 받아 하장 일단 뉴가 보 차디요 뉴뉴다 보 차디요 마세 다 이게 그 안에 롱고 놀아야 아니 된데 그 다 다다데 비치 동마다 하장 그 대상 좀 해나 다 하장 아 그 뉴뉴다 보 차디요 파 하나다 매비기 좀 하고 차디요 된데 이들 나선 디가서 간에 시공도서 시당가다 년체제 된데 그 휴대소고 놀아 아 배차이나 까짤 쥐스는 나도 란조 쥐스는 나도 난타 쥐스는 나도 쇼로 쥐스야 근데 이 퇴바 이나 대체로 되는 건 이 노래다 자원이 좀 많이 봐라 체조도 체 로조시 봐 자원이 좀 많이 봐라 근데 년체 공한 때 땅바이나 다 된데 지 늑대 봐라 토탕 줬었다 퉁 봐라 왜 자다 다다 그 차례야 나도 내리겠다 다다 그 가르스 그러고 네 고신 로봇에 전기 전기 로봇이 좀 매반 로봇 차 용기를 하봤다 나도 계산은 놓네 다다 그 잔디 전기 전기다 그 매반 로봇이 차 소만 이봐 인자 다 다다 그 뒤스네 아니 뭔지 아지겠다 쇼로 주스에나도 끈 주스에나도 란조 주스야 다 내리 그 다다는 매비 원도 다니고 이게 토탄의 저기요리 다 대라야 다다 그 아니 발라 뒤바이나 대양 안서 타지도 이노지라 아니 저는 먼저 부서라고 잡아리 그 대인들 년체로 다다 여비 원다니 가야다 자기 주저바데 이노로 좀 많이 봐마지 다 다다는 안서 용체 그 배치 돈도 많이 시바이나 아니 다다 매비 원다니 가야다 자기 주저잖아 아니 리그레스 다다 치르세들 로니 그 산소의 구조라고 되니지 뭐야 단도 치르세들 다바 사 주세야 단디 고지더니 베지 네 강아 그 세대다 진주 가나 나이 지슬 저다가 체제들 저다가 체 강자르잖아 아니 가고 그 거대자고 그래서야 강아 거세네 다 진주 가이 지슬 저다가 체 거죠 앞에나 자나 그 종처럽다 다 그 체와다 종체다 자나 그 종체인 봐 체와다 다 그 체와인 봐 어디인들 종체다 자나니 이제 바로 저와 당 체와다 다 그 바진 저와다 때 봐라 다 저다가 체 강자르잖아 아니 가고 그 거대자 그래서 자나 세한데 그 진주 가 다 기비가스라 진주 가인데 아니 강하게 지서 거제니 와이 근데 나이 지서 그제 앞에나 랑그 파마 포르바난 거 오마 랑그 파마 파마다 라니 바로 자데 파마데 세 파마잖아 라니 그 파마이 봐 오마데 강근난 거 오마잖아 포바난 거 오마이 봐 뒤인들 파마다 랑스한테 니 바로라 난데닥체 강셔잖아 아니 가고 거제 아랑이랑 지중 나인디로 포반난 거 오마 히비가서라 포반난다 오마니지 바로 저작체 강제르잖아 가고 거제 포반난 히비가서라 지중 나인디로 아니 강아 거세니 왔다 드리자 말이스 더 강아 거세 안 되게 비지리 근데 타마를 치르잖아 아당 타메 의당 여세야 되리 왜다 진주 아당 타메 그 짓을 아니 저작체 지비가서라 저작체 강제르잖아 아니 의당 여니자르자 의당 여스 되니리 여르자 되니리로 단 디그 베이징 아버지 야바이나 다 아근 단 타메기 지스를 어토바레 빼나 난키 좀바스 샤위 라조 난키 좀바 샤위 라조 난키 좀바 히비가서라 좀바 땅 난카니 바는 라테발라 아니 난카 히비가 만카 이카 진주 아레 아이들아 아단 타메기 지스 어제르세니 아니 아키고 어디자 다 아키고 어디 제비가서라 아니 만카 옌카 히비가지 만카 옌카지 진주 아여로와 진주 아테파 딘 아니 아기고 언제다지 아기고 어디 만카 아겐카 좀 되게 지리야지니 카다 어디니도 치치 찍으노라 아 저디니 아니 난키 좀 봐세요 난키 좀 봐세요 단 니까지는 난키 좀 봐 히비까지 치친도 놓은 거 아기고 아기고 어세야 내 코롱 체 내 코롱 체를 체리 마돌로 너 아니 코랑 그 제사 그러고 다 진주리에서나 가서 느껴 말이 진짜 치르잖아 진주랑 가서 양자와지 요 말아 나조다 베이지 코르 다트기 치니 야나 니소고 안 담바이나

Oh, yeah.

Ya

조사리야 가치키키 합샤라 콘사리 마판다가 텐다 토사리야 쳇메타소데

야야 텐데 세게 메랭 저기 로홍보 오타 샤메랭 남레 야로타 야 타니라 콘세 도자 타 예마데 따투

야 외잡 고쇼 상에 서바 온데 네 탐쇼 미히에 드로 추 야 네 탐쇼 접사 메디 보리 네 게덱 메리에 라로 추 야 네 게바 접사

야 마도무 본다가 현을 버리에 마샤파로 소냐 조파미야 게삼레 쇼테

呀下同心同心的心呀明显人生拉索巴的那些怕的雨季撒拉片呀给你不不撒

Yeah,

人拉着玻璃的呀，拉西嘎的昂胸前呀，破肚子不吃中天呀，妈呀，俺一看清楚呀，山顶上我们黑那呀，小妹领下吧也。

Ya,

0: tang gong jie din tan na zu dang ni dang lü yong xia zu xue lam dang
1: ni zhe tin zu ren ni zhe jue te suo di tang lang duan lin qin de ni lei
0: da da xin gu zu bi le jin de ne ge jiong long qin nian qin le ku kang ge long qin jia de tang lang duan xie bi le jin de zhe
2: sheng tian lian ji gong kan zang 前两天我就跟我这电商蓝队给林先生就告诉说，我听的林先生做选秀跟一等不一样。突然跟林先生呢，不要让小军明天刚跟明白搞点你们，不要做所有的比较的送这些呢，小蓝电视过了，讲的得了些别的，就这些哟。小蓝一直弄的是肉。
3: 明白，可以种的起来，电商过节带领些，大大生意办呢，看给农村节。
4: 대당란도히빌린체나 내주고는라 데라 님보 유즈 요르고 세단주나 매제좀치 디나네 쇼람데라데니 토당보시에요 토당보시에도 데라 쇼람 춘주시에요서나 쇼람데라 준도 주바기 쇼람 준주 섬으로 준주다 데네 준주다 데네 뒤그 쇼람 뒤서 섬으로 데 내가 쇼람 섬이요 다 디나네 준구 쇼람 주도 다지 남주가 준전 차냥도 요르고 데단 저와 요바기 다지 르그 덴자다 데탕단 저와 요바기 덴제 고르카시지 송요 배차자비나다 본론조
5: 就是我们的塞拉索巴的这个人情人都是流浪抢救的时候那种很多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的这种
4: 무슨 의견 받아 줘도 그 말자지나 따라 소바 마드와 마드와 저거 따 따고 선다 근데 현재 말스 딱 하게 내 뭐 여러고 아 근데 인사도 딱 무슨 받던 거 현행 말이지 다 근데 좀 다소 가서 쇼치 고고 신 것은 대사다 좀좀 던진다 뭐 뭐 하신 거고 근데 있어도 지 제니 랑코드 야보여 봐 요새 여봐 니네 랑코드 그냥 컬러와 되지 냠냠 여 봐르고 뭐 겸 봐서 다 냠냠 여 봐라 걔도서 야보여 봐라 자 야보여 봐 근데 송스 다 간조만 주지 좀좀 근데 셀로도 다 공허 계신 거 삼산지 되네 지 랑코 컬러와 라케메 봐 라자메 봐 랑코 부세메 봐 근데 더 만져서 다 디쇼는 남주서 단저 저생서 단저 맹코서 단 수말 거 저러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거 다다나 송스
3: 디딘이 되니까 송절을
4: 송절을 한 거고 되네 개된 신제 약은 증조 반조지 돼 협사부 담아 송 거고 배차기는 야간적인 지는 개바된 거 만져서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모 반도도 나서 뒤간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토보 점을 연다 되네 실린 년가 요러고 사오 때
3: 양살린 년가 요러고

0: 되네 군칸 라진 신기 제라 만지스 군칸 신기 제라 전에 신도서 다 농그 초도서 렌히 중중리 제도 참아서 단저 신도서 초초 차도르고 되네 신카리
1: 잡반다제
0: 잡반다제 되네 신도 자촌의 리더로 단 님반의 리서도 되네 신케바간 신디 간제다 마 신디 차 차는 마 살달르니 가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리니 가요르고 휴크체서 제나 힐리니 가요르고 되네 인선데 개된 신절 야근 전로바 너나 너나 사단 너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너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든선 잔제 드라브리 코이트 인선 가히 로고 현 머선 란친 드는 거고 카 방거가 뭔가 얘네 약간 저기나 차 잡아라서 뭐 준비 란데지 강가가 뭔가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러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Cemo tuanda rumusila mandros tuanda cimbo yunamiz. Kasi tuanda cimbo yinji mujin ro gomba tanda yina roba da nyamdu songs. Ro den sha zudu, ro dan denba. Tene de kasi roba nda tanda yina yubba la soba to. Da yubba zung humanda yina da yinda chi cuncha la soba chi rongga songa kocha la soba tanda chi medu yubba yoga tanda kus.
1: Dai.
0: Che zonre to na chi huji yorgo. Tene de mare na chi da jagwa la soba guma la soba tanda tubi yina ko chi rong songsa ka kanda la kya zonre konu songs. Ya hu zina roba da nyamdu songs rong jibu mandros. O tanda 你就差这么送去了 then it don't they must say the 你也他不准的 你也感觉你要过 你要不要点他了 then 你也没有过 then 你也他们这些人的 前年马路 准备绝对了 他感到 电商他 前年没有过 then 你落群话的时候 小人抢救
1: Tene ji
0: zhajia la soba tende gangan zui na chizog rugo, zhakhan la soba nan zui rugo, tene cengang ma nye ma zo tanda. Tene kasi shilin cha ma so na nong la ndog yu di kaba la soba la yin, lo nyen la soba ta chie cha. Tene kakye yang leka ag tunda ag rugo lopjong zoma tende yin, lopjong. Yang na leka zoma yin kakye da zomi zhaman zha tende ji yin kakye zomba bada so gan cengla zhidu yaar zo dugo, cengla ma yin da ag jik bache na zoma me, oda singa jam tengi rindu di, tende zi dan cengla zhamo nduli ka gomxie yoba, tende rugo, tende yin sada yakyu rin cengla ma dene yaar rugo da, kon ceng mo zo jide ni kuli dusu rindu ra, ni kuli dusu ni kogu rindu. Yin na yang da kasi cengye kuli ka dusu dag da mari songdo, rugo, tende yin na che zo gursi na cengye ma lo zubi 제대로 신이 몰라 디스 카자드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센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든 용지 말고 근데 인서도 쇼가 사마드 무자노는 되는 세모 추즈 예서니 코면 되네 쇼가 사마 무자노는 니카 추즈 니서지 대 카자브서지 되는 니고레스 되는 저리 되네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면 르주 톰트 롬버는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대 조치와 두수완대전의 소각도 수요될 니고니 코그레스 되네 뭐가 땡라 소바가니 기업에는 즉 자조대바 자즈 조그마래 총기즈노무 총라기즈들레나 되네 가시 샘도 잠모 양해 빼잖아 다 침산하는 메시와라 소바지 된저 양해 잠모 유도 요르고 어떤 소라 님의 거는 이 코네 하고 요레스 가시 내가 강아 잠모 유도 요르고 되네 로 겐바인바 되네 르그 톱라 소바 야보 메데바 롱넨 페르데바라 소바 된소 있는 님의 거는 디스니 코네 하고 요레스 대바 표박이 니모 공래더니 담은 년년 말이스 대 대상 전력이 기나다 니모 공을 이제 여보 요래데 니모 공을 이제 두수 人 맞아 송형고 두수 人 맞아스 바 야나 추조 세가를 야 막게 봐 야휴리나 까마 정아스 니휴스 된르면서 니모 공을 두수 정보 니죠 말이스 니가 표현을 지면서 두수 정보 니선 때 백인 라서번 배치라 서번 배샤자 되네 내게 뭐 보지 채용으로고 뭐 니모 공을 이제 된르는지 저기
1: 되네 그 비그스 아르비존은 네가 쇼란스
0: Nekab jolan dhe nrajiri dhe yo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ga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chi kapde jokta mre re. Chundra re se na pecha ge na jikom jukpa ya dang jiba da wungi luban chima chiangwa chi jen dang kwe shiong ne ga ma jia song yore. Te che zor se na pecha ge na zubo tab deshi yore ngon ki na ma to yong rgo. To je de nekab jolan jire. Ko nekab to ono masi karo to ono margo ya. Ta Todo che yugur sama suma hiru ko sama saguru ya. O tizo tanda. Jikom chukba, yadan jiba. Ya gom urugu ka. Ka gom urugu che yugur sana ti chuntongu jirugu. O tizo tanda. Tene jikom chukba, ya shu una. Kashi tenzo ka nyinga maris. Tan dordu na hiyana toji de ka nyinga mari, jiba de yang ka nyinga mari, gomba de yang ka nyinga mari, chukba dan. Yana ma kuba sheji so yurugu, kuba jukju. Tehinda tikom chukpa yardang lewe taju jipa
1: dhigyo
0: kukwe vijyo teso ko nekab ke lul pinto yoba rin koko rong rong ke menju zonjir pecha yana sama magyo ba tenja riyewa kapsula ya shio unro ko shekha lo ten ya shio unro wa tek shio di kajyo ma resi ya shio jigo resi

0: Udugurus. Kasheta, Juma la soba, ta, longa la soba, magiobre on the Koba ma junior. Go juke de ronron, mejuzo le ringo. Zuboran yig, meba de maguba, me de maguba, agenda nejizom, kuran yera yig, Zubo crankoran, mejuzo le ringo. Tains de Juba de Cajo Marella, Macoba jugula sobaya, jugurus. Tak nyon zogmale, tendevenco, ronron, manyojin, ta magiobe de somasil, donrugo. O tengo ranjong, meji gamza son your terrison, ten ya magiona coba. Puala soba magun yashu, Jumala soba magun, my kuba joke, then the jogo, the gamin is on your. Walk in the sun, Nigamaris, walk on Nigamaris, walk the Koran yank donems, Kashi walk on his own go,
1: or
0: to come to your other walk ni gamin that he had to go, uni luba, Kalu de Ganying Maris, Kalu Kalu, to suit the mandor, then Chima, Chima de Ganying Maris, Chima Zocha, make Chima Zonor, make Chima the Ganying Maris, make Chima Tunjita, Kashi Sendogon, make Chima Tunrugo, or to do. Mogurzo, San Senegi and a call Mulit to the Sendo Tramor race on San Yama don the Pa Mujos, Rugo, Mujina de San Gudumadas or Tix Pai in Yelizo than Chima Mat Nugan, then a call Tixi, once Yansas and Regis Senelas of Derry, then tap the word here in a pitch and Doan Regi Tramoku on a Menchima to Urugo. They do make Chima the Mat Nugi Gurgo, make Chima to Nugan the Tene, make the Toman Region, Tene, make the Tixman Janrugo, Dodin again, Uni Liban Chima Yama, Tejin the Zoba Bajurgo. Zoba de Palut Sulma, Babji, Timus, Zoba, turned the Taron Garden, the Tenepa Jumalas, Najuda.
1: Jinjatu,
0: oh, Jinjatu. Jinjatu, Dene chicken the Tramoka, then also taking us at the Nalinikayo, take Trumbozo Yogo, taking us at the Zote, they are touching Nog, Truchak, Jumoka race to the Monson, taking us out of Naja Nikayo. Dene Labat the Genda Kuish on the Gamajazo, Koa Ganying Maris, Koa Ganying Maris, and the Jinsin, Dondo Loche Donors and Nabodzo, Dutol Jagorista, Nabotil to Sujo Rogo Pomoniga, Naboji the Kosamasa, the Chiguar, Koadzo, come to some pay on Bokazola, the Sugu Patongurgo, then the Institutini. Quadzo, Ganying Maris, Gachi, Travain, the Dijena Soba, Julian Kayori. The wrong Tapchirin, that is one boat of Lers Maromba, Manes on the Jonas on your Quadzo Pundra in the Qua Gachi Ravina, Tinijima, Pogia La Soba, Rejupeag Nubat in a million, Sama Manins of Dan Jugotan, Sema the Yuri Duco, Nubat Panyamne, Rosag Nubat in Yam, the Manes of Danachil, Jonathan Yakar, Tazi, Taji, J. Gom, Juba, Yadan, Jibada, Wu, Ni, Luba, Chima, Xiawan, Chi. 切
2: Number 진이 드바 니즈 니마 소드르던 샹드 니즈 데네 데시프타 예와시온데 지가 소가 야가 뜬가 군두 그메존 다 니레 니레존 두졸이 와시요레 데네 두족 데라 두족 수소라 만라바게 전함된다 든르시에요 자세베이나 다지 담보 군칸르 지네르고 군카드 군두드 장모리세드 방게 시록 남히 장모리세드 노게 메조드 효킴본발 바비 보갈라 소바 카숨 들고 카숨 보고 안 그때는 나가 메드든 바르든 저용 사도 되네 사마도서 주진 된지다 니네 쥐람도 친로 이거스나 쥐람도 바비 그단 람네 다도 고세 지 바레그 구제든 거죠 바바그 구제 요르고 다 실 롱초든 이게 바레그 구제 군자 라바도 한좀 보고 간 거스 한도 줘 보고 이제 내가 좀 보는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네 강바도 줘 강바도 줘서도 좀 대휴도 강바도 비모도 저러고 되게 이제 된소 줘지 약 보소지 되네 공부한 거지 나 공부
0: 사이 강바 니름 난데 대종데 콤바
1: 콤바 전부 나
0: 전부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주주든 콤바다 여보든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어 세고게 넘겨서 단데 근데 다 간데 논 촌도 콤바 줘보여 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 이제 주주조고 있는다 야는 지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돌드니 켄 세주나 카레나 줘보고 그래 된지 내가 지금 다 군도 금메니가 다 직관자지 금메 되는 라바 장면 대한 줄람데니 제브랑 가서 된지 군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줘르도 하는 그가 제론 제노르 금메 돈
2: 그리고
0: ཁྱི Madrid babi baga gose Madrid sul khondurgo denje inse de se jona ni ga de Madrid ji ag tabjin de den ko jingo denje inde ji sa ja kam kam he che sa la de sin du gyo da jona de kam he che sa le me sa pe chana khang ba tho ron ru go denje la ma cha ba de bo in du ji de nga ji mo ren ga ma cha sa sa kam he che sa khang ba tho ka zo da ru go denje ji la ji deni cha ma de ba deni ji da ji na le ga hyu ji mo ma ye ba de ba ran yi
1: de bo shi ne
0: de bo jin du ji de denje ren g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3: Bertang Silu Sori Yunglu Ta Song Tun Javi Niri Jutap Tang
4: Jong Chu Kanta Di Song Hizini Di Tang Lang Tun Noni Limur Yu
3: Singing Namba Tata Chicha Singi Banner Kamki Lung Tinja Di Tang Lang Tun Hibi Letting Today
4: Chinambi Di Tang Lang Tun Sibi Kangi Lung Tin Singer Gashio
3: Natsu Chicha Lucien Ninja Di Tang La Sankur Shijin Yu
4: 奇迹我就连起了多难洗脚马鸡巴弄肉

0: 林地的中正个国的中心区给丹巴人比大连的地目
1: 두서

周南措。大大切记三言笔连前点呢别用龙天年轻离空看给龙天家进入个在连前时。

0: 周南错。最近个别用龙天年纪离空，看给龙天姐请了个在林前用餐，得要紧。林前的一些听过建筑分组党，林前总之罗家党，做兄的最建议周南错，大家莫。
1: nga la nga rang ka mbi thap cha lo ji yue la chi la chi rang ka me chi nyong wa zang mo yang yue si
2: chi da nga yi ji bi me chi hyu lan li chi da la zang xiu ko zhi da me chi yi ka xiu xie dun ji na
3: nga ji le chi cha leng gi zhe la wen gi yang zhe
4: xin ge zhuo bo nan ba gong kan zang Tata chi chi sen go tsukpe linsin tana, pyo jong lung chin nyen chin le kong kamke lung chin chi nga tang nge ju be shulam shibe linsin shi. Teringke linsin na, pyo rang chong jong rinbe chidra pa tang, na zhuan cha sha sa tu kin penpa tsene la ge calon gyurim tang, cha sha sa tu ko la chanji shibe tam ju me cha te ju yinbe, chi chi sen para ga si ju. Pejong Shigatze Chongchir, Norpi Shibe Pente Kanki Yuanzhang Gi Nima Tsiri Laji Ngashe Parsumto Tachuk Mangpo Suibe Tamju Te Nyangchu Tume Parsumne Chante Peji Yulung Kansar Chabibashi. Kongki Lomari Pemba Tsiri Tabu Puchu Tsochi Te Shirin Mangso Ta Ligung Tsenpa Kato Detang Korki Shija Mangpo Chejang Nani. Jigni Pekuji Mangso Tsu Detang Ken Dushi Kongto Tongju Ta. Nini rangke putu tsola ya, tetawi pende chasha la shu ju kunma tongki yu. Pemba tsirin ki ya, ge nima tsirin la ki rewa nangshin, de tangki shija chuja nani, tapar milo ji lakzam shi yu bashi.
5: Ngazuk ge chik tamshi chise ge kapde di mangso arba, bala amla guna zi. Kuna zo yindu zima, ta kuna zo chasha no ta rinne yuwa mare se shu yeyo mare. Una yuwa re ta nyamnyo pyo sum chobo yuwa re. Ta inale, 팅뜨다 수익은스게 인지민지 냠색 돈을 마시게 되게 좀 주시오. 어? 답변은 예지는 일장만장장 시원한 그런 좀 좀 줘봐. 다 된다지라 좀 건져지. 빼 건져지. 땀 건져지. 좀 더 그래. 만조랑 한 게는 중화 미만 지도인 개월기 능력의 그 방습 보라. 라고도 간서 뷰리기 능력이. 저마 주다 능력이. 아니 표소 하장 첫 봐. 콜라 마땅 마땅 뇽 자셔 세메 봐. 때 안 좋다가 가서 감자 좀 도주 다 자주 다 쳐디 이렇게 요 말아. 다 들어 뱃 겐 찍다 좀 땀비 롱 망부 줘 봐. 뱃 찍자다 만지네 지금. 요한 쪽 그 급집 망부 줘. 다 갖고 도다 지럽 저 제가 두도 좀. 다게 망지 뱃 땀 땀비. 땀비 쪽 뒤에 망부 떠 봐. 아니 뱃이나 다 이제 튼디 치가리 자기 제가 말해. 어때? 계속 미주 안에서 계속 시지랑 롱랑제 발에 슈위나 그 계속 시에디 랑 시지랑 너 괜히 죽어 그 미기 죽어리 랑을 잡아잡으리 랑을 잡아잡아 미주기 메리 랭스 랑 정강 리고리 랑이 근데 딱지 맞아 드리지도서 다지 안주 벽이 땀이 그것도 잡도 그래서나 된다 땀은 맛이나 포상한테 기가 있을까 봐 어디는 저스가 되고 딱지 맞아 있나 확대가 다 체베 있나 포럭 근데 집에 있는 그 나지 가서 집에 있는 그 나르디 찐 나르디오인데 타고 집교들 아 알스니한테 집 버리지. 그래봐. 아 디디신 코데라. 내가 돈 돈인 지대. 그래봐. 고란 좀 쓰네. 네데. 어 디디 알스사. 담배 디디
6: 알스. 그래봐.
5: 배신한 김상 잠보 지가르다. 김상 잠보 쓰여서 개집 버려. 나고 사상 잠보 지가르. 사상 지가디 잠보 지어에는 변주서 레고 그래. 사 김상 레기 기부용 거래. 그래봐. 배신 폴라 추티샹 달라 사자 집에 가서 그래. 안 디디 레자. 그래서 다디 메시는 건저께 볼라고 그냥 이제 가보 단대고 저기 연료 계속 연료 매배 보고 그러시나 아주 아주 되지 빼야 볼 수 있어서 이거 나한테 담배 드리 때 연료 인기를 해 봐라 다 이는 때냐 이렇게 얘도 좀 당 얘기 드리 때 지금 뭐 용지 대다 맞지 지금 뭐 용지 좀 빼잖아 전 가서 된주 땅에 마시나 포상한 긴한 있으라 나시 근데 그 담배 어떻게 가라 나도 단대게 드럽 뒤 보고 드리 지금 얘 매이나 빼잖아 나도 링리 하우스 봐라 아주 안 돼. 찍 야고 시험을 넣어. 티 가리나. 다 게임바 뒤져서 봐. 티 담배리다. 띵하면 벽을 리슈 담배 불 열다. 담배 세게 가려서나. 계속 찍 돈도 찍라. 돈서 부. 돈내를 개부 내지르다. 세요는 어, 다시 또 담배 세게 내지 예마자도 산산. ᱛᱮ ᱠᱚᱱᱛᱚ ᱠᱟᱱᱟ ᱫᱤᱞᱮ ᱵᱨᱚ ᱛᱟ ᱛᱚᱵᱮ ᱜᱮ ᱜᱮᱛᱟᱢ ᱢᱟᱝᱜᱩ ᱡᱚᱨᱵᱟ ᱢᱤᱝᱜᱮ ᱡᱤᱜᱤ ᱞᱩᱢᱵᱤ ᱯᱷᱩᱱᱫᱟ ᱡᱚ ᱥᱮᱝᱜᱮ ᱡᱤᱜᱤ ᱞᱩᱵᱤ ᱫᱩᱢᱮ ᱡᱚ ᱥᱮᱱᱟ ᱥᱟᱱᱟ ᱱᱮᱵᱟ ᱧᱤᱛᱟᱢ ᱵᱟᱨᱵᱟ ᱢᱤ ᱪᱮ 마타 아스 근데 덥세요 또 그런 질 두고 있는데 티 랑글 르 마타 라네 티 르 담데 라브르다스 랑기 시에 대신에 좀 랑이 근도 클릭 동쇼 아스 미는 논주네 대신 제가 미 말했어 이네 클릭 주노 담 주노 담 주노 담 랑이 야야야 토리스 아니 야 그래 이네 저거는 답답하게 저

0: 我们这种这些忙用的忙做相对去给你开支不一样的那是你的人生
1: 今年冬天，每周六日，便把这里培养雷里拉扎罗林最高潜力点进站的罗塔新的，每天电塘世界车站的来来就行。有的罗通罗梅下下三队的四九三百五十二号，况且罗波前辈下下三队难的，对此全部怎么样，除了没学不能学。这个呢，他的个呢，罗边罗梅的下下三队的人在说。
0: 对，对，样子，肯定是，这肯定是有过的呗。对，肯定。啊嘞，都是的了。你都就对了，但是老是去嘛，突然间，那当然，咱们老公了，啊，你，你就啥对了？今年是兄弟们，那就要嘛，讲就是要过的多，谁就要过的下。
1: 你那个啦，
0: 你那，对了，大概不算对了。啊，你那当然个，嗯，说说连续突破嘛，是明显连续突破是，不别的送过来。
1: 让连续做嘛，是没连续做不赢的，俺说不是，不别提的说的，不是肯定是过来。要是做了，没人进，把咱们那些的听得主动也没去过来，是吧？他对待俺是什么的？伢子们，俺这边他得有些结果，是吧？俺是中央的嘛，几多结果？结果了，别人没去的。没人跟中国做了，别人没去，没了，中国生意那里，是吧？可能做人家讲的，可能做人家讲的过后。
0: 他们明年子都，但是提到短途都是嘛，是吧？俺那不晓得俺做俺到底干啥，这一点呢，谁到支付，是吧？可能没几个，不得得接，心中忙不接，心里干啥？是个这的，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 다디 나도 별이 잠만 이제 저번에는 요거 팀에 미치야 다디 나도 진짜라 다디 내가 내가 찌르 배동 얘기 내 정말 좋아 다디 내가 맞으면 디지스 저서 파열을 배냐 미치지 내가 안 좋아 장래 믿음 나도 제어로
2: 总感觉别了，
0: 这些拉马克听着是吧？我进了，那就中央。
2: 那是。
0: 那出来嘛，开始了，你那出来到过这边，自己来训练。
2: 那是是啥？
0: 那出来到过，他就从来接触这边。
2: 那是。
0: 你，那就可以呢，别出的轻易不急。你们就可以呢，生意。你，我就那就胸口这里，对，二百块钱的胸口这里，对，我装这点也行的。你从来也不穷。所以也不能穷死，天天不能跟那个人讲，把他讲嘛的方式要死。我这不讲嘛，差不多这个这不几步干了干净了，讲嘛的苦主了吧？嗯，对，这不的贴贴的打打这个名字吧？啊你，搞不得这边就地里的人家打上去，查他们要嘛是吧？啊你刚才三路人那里，我这罗琼就三路讲是吧？啊你还别东爷的那个吧，可怜的嘴嘟嘟，讲爷的这个，天天不能讲。俺们公公学比宝贝长进的，他用什么？伢俺要读读书，俺们俺妈能做从前个做年，俺们读书问题，我这个，对嘞，你都你学六个到九百才九个嘞，大概你个就没看来是呢，九百才九个是给你们是吧？给几个嘞？
2: 啊，来，
0: 嗯，可当然，这边九百才二十六得几嘛？听没？
2: 啊，
0: 嗯，我这得几嘛？看来是，你们可是对。那就忙从你开始，那就我们来点啥对了吧？啊，你过来嘛，从你开始。过去到你娘家，娘家怎么接定呢？过去公公来，到我舅伯来嘛，今天舅伯生日，表来嘛把姑叔找了，那就是这干嘛不吃的？啊，你都吃的，都就忙个来点什么？那个萝卜卷，俺他的干嘛就吃？哦，别巧克力哦，啥吃？哦，别点心，俺那拉那就得小哦啥？有给的。这结果大啥你了？大哥，我的，都变成这个情感的了嘛？从事这个结果的都看不是多，多多了多看什么的，就打了几下子呢？我又有变你的阿谁？结果呢？有了出口的，都俺那了就咋的？我就这点了这生意，他这拉那个吃的了英国，他这拉不有吧？
2: 有
0: 有有，新疆去的，俺都病好了。我今天就在，但也都民族亚族了，是吧？结果呢，把亲戚大概不如装了，就别放电有吧？放电就是电。俺们娘家，你这的，干嘛呢？这娘的嘛，你不是快干了娘的？ 더 고르지. 그 고도 담을 미시 줘야 알아봐. 거는 막 너무 많이 더 소리. 친구들이 친구하고 싶어도 당연히 제가 봐도 와. 난저도 정상 누구 사배 비즈니스래. 나도 뒤가래서나 가래서는 배지. 사도 야구 나버리.
1: 봐봐도 그래.
0: 어 전에 졸리는 지금. 그래 나도 담버리. 어 나도 담버리. 아니 너 체용도 봐. 얘 다기 그때 대접기 빠르셔요 봐. 가서 제가 좀 봐봐서 양답에 내가 지금 배수 집에 내가 못해요 맞지? 다른 집에 무슨 미지 겠지 오르기는 못해요 말이지. 코로나가 달라니 때문에 일을 준대기 못해서 그 말이 꼬마 그거 말 한 번씩 그 말이 함부로 치고 말. 다른 집 배주나 소소소소 배수 집에 지금 못 잡고 봤지 진짜 이거 말이지. 정말 장기하리스. 아니 내가 남기는 로스 뭐 뭐지 무슨? 팀 막을 좀 못해요 믿어. 내가 당한 저 집 그래서 내가 지도 못해요 말아. 내가 그리는 춘제 아니 미조만 불자라 그래서는 드디어 민창 좀 해야 돼 쏟아 아니 모두 지혜라 쏟아 다원 숨지 지혜라 정통만 쏟아 그래서 아무리 오래 오래 소수 사이에 그 제약 그림이 저러 저러 지게 안 되네 저거 진짜 내가 깨지 고생하는 독시 저거 좀 지혜 당가 담아서 내 총수와 팀장님서 떼고 와서 아니 또 제제 직도 되네 예 그러면 경영 재미
1: 사실 우리가 단단히 좋은 에너지가 아주 전체 유닛이 한 디아리아 시부를 왜 근데 왜?
0: 근데 나도 이 조물에 걸리게 되지 뭐를 되지 그 잡든 중에 미르네요 네 암도네요 뭐래 대형 이제 맞아 맞아 맞아 키우래 그래 이제 더 구별을 제대로 하면서 티지다 적도 능동 계산 내수 그래 아주 아주 제대 티지다 적도네 적도 지지 나도 나를 가래잖아. 현대가 로드 좀 먹게 당지. 건조 잘 없지 되게 같이. 응, 건조 로드 아직 저 손 다리다. 아니 또 이제 양 모두 내주면 좀 물어. 현대 좀 이만 좀 치고. 그래서. 아까 도단 찍고 그래. 더 같이 되는 저서 우부로 왔어. 아니 내주 먹게 치지. 그래도 다게 남주게 다다 신고 그래. 되는 거네 다게 남주 등이 주네 것도 저 신이 주게 하는 남주기. 중국에서 저와서 저 대단지도 딱고 너도 저 돈도 나서 돈 가지고 돈도 나서 딱 걸어비 아주 대박 아주 그 직강배가 진짜 돈내 아니 감히 근데 그 진짜 저 진짜 저 침을 말을 딱 좀 여기 저기 저냐 두두두 저제 딱히 그 독스 베르코르레 신이 주고 그래 아니 암도 거래 자리 거래 독스 텔로 저 잡대다 지야로 하지 또 최근에 나 버릇도 받아게 둘이 자죠. 이제 둘이 뱉듯이 단정념이 별래서 지금도 야는 냠냠도 싹. 땡주에 별래듯이 이렇게 좀 쉬버리지. 다행히 얘네 땡주 뒤에 뒤를 마셔가는 몽대 땡주 뒤. 몽대 땡주는 그래서나 땡듯이 뒤에 걸 거의 미리 나름 미리 세지 뭐. 아 미 집에는 주민도 그 지켜라 주. 저 안에 주민도. 다행히 냠냠 뒤에 그저 뭐는 내려들 쉬고도. 다기 기념념 해자 님은 둘이 둥님 해서 다기 둘이 쪽 틀은 줄을 다지라 거기 좀 그거 아니 둘이 뒤로 좀 못으면 그 범리게 그러 봐 그 미스 사자로 봐 그걸 미 딱지 하고 싶어 저는 미카 둘이 얘기하지 땡 냥한 쪽에 즉 시중에 전하시면 팀론 팀론 내다가 되어 말이 나서랑 수교리는 리춘에서 내 맞으러 나서게 다 나서랑 기세가 이해하게 계절도 맞으네 내 중대는 딱 되면 고치지. 되는 거네 그래 그래 괜찮냐? 대접을 쳐 줘. 안 하지 되냐 매라. 다
1: 다른 저 그냥
0: 대접. 대접 년절이.
1: 년절로?
0: 어, 대접 년절이 세게 돼. 근데 대접 년절이 진짜 그지. 안 내려야 그래서. 딱고 티코라 접다. 뭐야? 지나서서 칠해 버려 주는 거래.
1: 레레 롱레지 레.
0: 어, 대게 롱레지 레. 코라 접다. 뭐지 접다. 뭐지 고티오 롱레 가면 돼. 그렇지? 뭐지 눈도 샤도 안 돼. 세.
1: 진짜.
0: 진짜 또 그러나. 얘도.
1: 진짜.
0: 내가 되게 안 좋나 넘지. 가게 캐버는 수수께 뒤에 캐줘 정말. 먹고 지 캐지고 싶어리자. 뒤에 남쪽에 변쪽에 그룹치네. 겹부지 연구도로 차 타고 연구도. 냉도 뒤에 타고 되네. 매실 잡고 지는 쇼스 사지. 쇼 챔버는 개미도 나가 하고 그러. 밑에 사람 봐도 정겹다. 아니 자님네 지에 되는 건 뭐야. 아니 거기 수액이 락제인 아래 수액이 셋이 터보지 흘러가네 어? 그러면 또 띵에게 먹고 제제 맞은 님네 제제 수액도 세요 맞아서 아니 독제제 대접 되지 독제제 되는 거니까 둘이 이렇게 벌을 이렇게 좋아 죽지 아니 Sosu na nyan chala sabata nyu tra chie. Ya go tra tsu nyan mi sabata tu tu tra chie. O tu chie. O tu chie chie tan taba ta adu ra chie. Ta ma zhong za chie sa chie chie.
2: Tanda chi chi sin yi bi le chin di na. Pe yong long chin nyin chin le kong kam ke long chin jia. Nga tang ngi ju bi hyu lam hi bi le chin di re. Nga tang. Chirang, kong so jia ngar song ka ngo char mi chi dam ju ling di. Chira la zang nu jia cho ju yin de ba dang. Dada chirang bi tab jia lam bur shu di, ngin chi cha du ku wi ngin sim dang. Nyong nang, to bi zhum ji so, lung ka xiu bar din di. Jia chi sing kin nam dang, nyam xue nang wa pie dang. Ndagar, chi ji ju bi xiu lang rimu ngom si, gar di.

0: ngada mijel sa chong na la ga nya chong chu la ga zu bu chun chong mijel la ga lo chong chu bu chu mu yu de 千南家达达尼西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年空康基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切记对土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当西比中当 드랭크 시비 중단 휴지 두천노 거르이 조보 시비 좀 통통 제 쉐지 힘 신라 다부지 유시 니마제 코가 거르제 뉴진스고 다코 쇼간 하치니 거르 총제사드나라 선시 거기 롬바 거르 총제사드나라 个日蒙不沾母月西个日求其穷都其心沾母沾月西其实大不得个个日从这下的呢呀过日节跑过日节一场母母的鸡走起母母都起母母这个个日节沾母别西谁的个日的走起母月的意个日的立刻个不月米 코가 덴츠 메타운디 코가 코르좀메달라 나가 코르다 몰라 파지치와나 쳐다제이 또 쳐다이 차디 뇽무뇽 좌나 타지나 추르가 지시시 코르좀메다가 란소 초야 르초야 지와나 리체시 신자다보다 슝부 짜무유토 거머진스고 个日的七万呢，七年七张哦，拉诺拉考个个日的成绩有没？七大一类个特异的三诺东差行，现在得不得个个日的，可是七侬个个人都三诺拉七十，个日有的都三诺拉个日，毛不马就是个，个日十八的，考十八张的领队，十几了龙，就俺没多个可有的多。
1: 중앙메토가로바디힐라다와나 그르디노니사가휴구가메휴가그르지오스고다샤보리시니시소나 个人做么的啦怕这的事个人做么的哈桑我呢就是通通等着见到了瞧个个人的个不愿意瞧起来黑天这些事现在大不得个得我是去那个人有头的一年不能你可得退休的生意头的了大吉斯了个人的请你这月明那个黑熊这样呢 个人亲人怕吃菜的可是亲人个人有钱我的年不了听不满人问题个人的有钱不有力还过熊转呢怕西西这不全全错行人的不得个个人的要么有没个不有没才大跟着心里的就个好过体有时拦着有如果人群群众就觉得 宣传门呐，听见总转呐，等着歇歇。没这个，容个逐步亲近有没多，逐步亲那么年多，全部有没得托你。他哭个小学的，还能喊他说个，他 个人有这么个，现在达不到个，个人有钱的伢不啦，全部买人民币，他可个吃好过日子呢，个人的有钱不有力，好过同了是过。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听着连琴，总之把想转当视觉穿过去，将错拼错，心情大，这边这就看想转起行，主播这么错，大眼目。

0: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1: 요요 그게 제단계
0: 네 라사브라 단계 야 됐지 야 더 보면 더 좋을 거고
1: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선 로즈가
2: 저기 뭐 선 로즈
1: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0: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맞대 응으로 따사 야리 레레니스 정도 쳐쳐
2: 그때 맞음에 보면 저지 딜라도 먹고 아키마서 크레딧 삼아모 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촐라 촐라 있어요
0: 촐라 저 쳐거 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드리 드링 어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저 저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3: 제제
2: 레티티 삼아는데 사투 저 제일사 대산다 올리면 삼아도 저 촐라 녀 그러 촐라 말에
3: 제제 제 딱 거기 저지 드래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촐라야 키

ཁ་ལི་མ་ནེ་མང་དོང་ཨ་ཡ་ལུ་བོ་ཤེ་པ་ཤོ་ཡེ་རི་ཡ་དེ་དེ་མེ་གེ་དེ་བ་ཁ་རྡ་ཡ་ཐང་ཨར་སོང་ཅེ་ཅི་ཐབ་ལ་ཤོ་ཡ་ཡ་རོ་ཁོང་ཁེ་ཐམ་ལ་ཡ་ཐོང་ཡ་ད་ཚ་ཟོང་མེ་ཤི་ཁེ་ལི་ཤི་ཡ་དེ་དེ་ན་དེ་གི་ཉ་པར་ཤི་ཡ་ཏོ་དང་ན་པར་ཉམ་ཤི་ཡ་སེ་ཏེ་ཏོང་ཏེ་ཡུ་ཏེ་སོང་ཡ་པ་པུ་སོང་ཁེ་ཐལ
사자라야 바자란자암르지메리야 테린다가 현을라야 리텐다라지메시로야 마포보고 삼도도 히로시 타타로티키 뮤틸 나브르 제르보도요 텐다가 현도도요 로나쇼소케 헨티리 냠용데 미디 디디리 콩게마시소베 달로티오토요 세송메지 케렌디리 오타네 루발 셰파 마톨로 세레 게샤데 휴알라 다데 샤솜 세숑비케 까다 히오멜은 로봇남지 셉쇼바남지 포우소바트 고마 데바데 다가 현도 요소 명예케 요시케 니와 세블린디 도키 고마 레디디다 다코 파라체케 푸틸라 메체고스 고마 오시케 와시다 야압차다사 탑신 뜨고뜨다신 디비케 둘라 쳇디무 데든남르 데보 도조 소다 초요 차차치 멍록간다 큐큐시 즈마 워터 데브데 체 쳇바 타르고 촌데 머자케 메르 퓨나 타보시 노부 간다가 현도 페 충가송케 잡티 쵸디 디다 튜테레 니미케 동고 푸보다 론촌남지케 헬리케 게샬라 타젠타케 튜테레 니미케 동고 테니 시고시고라 타 소머보케 쳇파 모토 따트 칭일로 렌지 냠송 다스 꾸기니 어초 타로 티키케 미티 도제테 칼레 마든 두두 똥라 라코르코 타로 라파 요미케 타고 층가 냐 칼레 던 똥데 신데게 제르부고 샤브니 제메고 타쇼 이디 인센 까샤 타비케 둘라티브니 모노부 카타가 현도 도제 티기 고샤솜노 서발레마서 타데 미티비케 타마 히기리 카자게 타마네 히기리 지티카르 모타페라

Oh, yeah.

Ya,

야, 텐데 세게 매일은 저기 로험보탕 샤멜은 남래 야로탕 야 다니라 공세 도자탕 예매된 따뚜

야 외짝 고쇼 선상에 서바 온데 네 탐수미히에 들어줘 야 네 탐수

야 나도 본다가 현우리 마셔 바로 소냐 조파미 야 기삼레 쇼테 토레 라버디 페마 조니테 야 캐파르 유리 나오바쇼 야 샤톤 샤톤 시리세 야 미셰르세라 소르반디 마체파르 유키 살라페 야 Gengye bu bos

Chobanamba,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Deng anzo yikirini nanda, jotakirini, sujungirini tonzo la manya gompe tan, nyamba laso la pinto tubo yo sangkhi.
3: Oh, re. Longjin kaba sunya le zingga, mang yi tsodotano, ngugi songka nyambu yu yek donna chininga.
1: Ore, ta nyambo ki lenga.
0: Re.

0: 你原始为若阳。
1: 생겨나봤소

Bang on!

呀，这对对的，俺最哥哥你妈家大村落给办钱包进来的。俺从把干部去马东买，办钱包进门市了人呀。好，来。

0: 啊，别了，三哥哥在笑。
1: 姐姐，去靠背后，俺靠的多个。
0: 老师。

0: 阿爸，我这有。
1: 当然了，全在不。

0: 아빠 되지지.
1: 저. 저. 저. 저.
2: 간이소. 너나 마소지.
3: 네, 미소지. 미소지.
2: 마소지.
3: 야야, 미소. 야. 미소.
4: 간이 진포.
2: 마소지.
4: 샹데체. 개던장 님모 동조. 윤래라 샹데장 예리. 아이. 화이보네. 냐샤께 냔데 가나 예라. 아. 윤래란 조르제. 난친노 제제 아자게 화이 가나 티세트나 냐친다 세게레. 아이. 냐세뇨모. 나니 냐 토마코죠. 치 나니 찌코게레. 나라 제도. 냐 가나 화이 뉴산조게레. 아.
5: 아크 진포. 센터 심어게. 화이 다도 힘이나. 냐모 뉴지 조레레.
0: 슬로즈. 단다 베제. 모슬로.
5: 아공 단다
0: 찌. 모슬로. 전조 바 다자소. 다제 쪼카라도. 가서 그 다바 손지 제 토마. 로브도. 쳇티야. 아. 데데 가서 다다 쪼는 노래자.
5: 你说 干总, 这里的,
0: 确定了同学, 但是路子一团小的。
5: 阿公, 大把从马的恰恰上送, 浪去全面了。 都也没马上看了没打出马来做马就劝着当天门你马口口
0: 全民的马口口

0: 화이
1: 아
0: 호 서 장대 배니마라 시소 니에기비 장대 현보 전단기 콜라 도안용주
1: 난도네메
0: 화이 마데 마데 보모 니제 제니 칼라니에도 예체 충도네 다바 시지 이나용 추방 엄마데 배냐 마레 치방 엄마데 켈링길 고어티 예 쇼지네 선어 동두 센하조 두슈 제데 센첸다 두나용 존데 예기르 치하고 나초 페리기 센존네 청山日朗托了，俺很错了啥一把，且阿坤阿爸我妈见着这人，阿坤爷，你妈亲你爸姐，这都这才也就得长哈过的。呀，怕是不么？讲的，去阿爸你妈那洗手。

0: 쫙.
1: 네. 끊어라. 산데 내가 야부기 그만 다 긴게. 되는 아주 내가 손도나. 가데 잡아 재요나. 나도 좀 맞자면 또 저래.
2: 내데 엄마 달란 자고 시사 히르니. 나젠데네 다와데서 군두.
1: 되는 가다다 교리시 산줘. 아 근데 저도 아그 진편이 제 답안을 치는 해를 송. 요즘 그 자통나 제대 갚아내 돼. 맨다 그게 좀만 나도 녀분도네. 잡아라 파고시.
3: 아 그 진본다 아주 깨긴 흘렀죠. 나 최다 녀분도네 다른 자그시리.
1: 매니 맨다 자나 힘에 온지래. 가데 저렇게 서나 런스 지기래. 저 여보지 답안을 치는 해를 송.
3: 되나 진도. 이제 가라니. 지라서 좋지.
1: 뭐야.
3: 너. 맞은 너
1: 하고. 아. 아이고. 지금 맨 같이네. 밖에 있는 거 냐고 싶었어.
4: 아. 맨다 거기 좀 너나 봐디 어.
1: 끊어라. 에, 지치단 조이. 제 아픈데도 냥보 냥도 나가려.
2: 아. 제 나게 선리. 하자. 나를 제라 뭐 진다 자지도. 자거 진다 전에 더 세지대. 너.
1: 에. 怀疑 제조산 조이.
5: 年兄跟着在山里，俺们看你那个。
1: 去，

人人对你没心没气一郎呢，擦擦了该用这米穿的牛衣，年年三季着日要靠等很多，嘻嘻日月天比忙碌的少。

Tuba

0: 아미다베키
1: 우쿠
2: 라카라
1: 포모디 텐제 참심친도 탈아
2: 탈아 뭐 유머사
1: 아 지뷰디니 포모닝저 텐제 듀무카네 이스이
2: 탈아 뭐만에 유머사카라
1: 마레 이제
2: 뭐네 레사체
1: 아 지다 뷰디 드스와제
2: 탈아 나 유머 니세쪼디 세스 야등 아라제
1: 뷰초만디니 이게 골스 교수네 여러베다 네
3: 干吃大把吃，那火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
0: 차로 그바 송장 초게 마셰장 삐조조다 냥보 마라 조토 마송 제장 샤다이다 냐다
1: 저 티 가르치고 그래
0: 동산의 자고다
1: 알레 냐오나
0: 하크 도리 인서티 멜롱
3: 花开花落，神的传说。
0: 嗯，干们哭着了的呢，他推了趴下，吓儿！哇，
1: 三米两难得子，对不对？轻他嘞，这位表妹。
0: 大宝给牛家热几钱？二宝总敢拿了钱。这句没被山西儿重建那拉小伙总个亲
1: 宝那都给宝都给钱
0: 来查个手给你宝

0: 또 조금 냠도
1: 저저 고치
0: 아 종아
1: 저저랑 게 작제신 엄 담고
0: 종아 종아나 쪽지차 아야 쿠쿠쿠 짝짝짝짝짝짝 누가 섭잖아 좁게 쉬마 예예 디스코
1: 아라 나 쉬제 할 거 같다
0: 그럼 뚝뚝 제가 어야 펑 말해
1: 아 진짜 그 좀 좀 같이 오르베 근데 돼 차르 심심 챙하나요
0: 그래
1: 차르 심심 챙항항
0: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창창창사
1: 창창창사가 그래니
0: 차바 심심당나 창창창마도 대나나 과유 그래니
1: 다다다다 힘바샤쇼 힘바샤쇼 칸다르 때문에 티나리아 이핀다 허수환기 지동과시오
0: 어제 수환 나랑나 가보여봐 잠깐 그게
1: 이핀 나무네 랑 가보시다유 니에 라장배 지동대야 헤 큐네다
0: 어 약주 허무팅 他当年叫俺名媛嘞，俺你都是搞不清了，可怕用的嘞。
1: 你俺们这些苦民，人家天天忙着等我，
0: 那么穷，许先生给俺白素贞追了四个多。
1: 那追一点嘞，你也搞不清。
0: 那搞不蛮难咯，俺你小时候真的有呢，弄拍照领了，确实我多年查不清。
1: 他年年都有我呢，
0: 去让输赢吧。
1: 俺让个爸爸赢的。
0: 啊，这也说多了。내가래남네마퇴제송나용부도가야니
1: 나간제스퇴우그르베니그런게때문가나퇴제시에도와
0: 알아알아알아공개최내매바시오늘이더도때문제부속도하다
1: 알아가래어르벨
0: 졸로요모교쌤다글라미그급에랄라탈다보다차대나름게따주고배경거주답지솔라메도티션라모강조군에졸래일라소바척도였다
1: 하다오늘이오늘이나때문대조니진내미기때문에라니네쌤주롱추라르다
0: 是是是对더동안남준나라때제벽에게롱지드니뒤삼려나초섭섭으로지경하네
1: 뚜뚜뚜추远重龙筋，年轻雷空银。
0: 远重龙筋，年轻雷空银。
1: 年样婆娘，
0: 年样婆娘。
1: 米酒的男的，身体几颗来？
0: 准备睡眠，在我身体打。
1: 米酒的年白养的，学军来。
0: 年些你都那么巧手心。
1: 什么不廉洁，顾客不上。等到今年三十八的你，远重迷茫，远重龙筋雷空银。干什么？工作一百年样婆娘，天冻冷在的。给谁接单？给农民兵接单？找不着那么了，咋在身体当苦苦呢？天干冷到就是那了，俺最多写半个字，你来我接不？
0: 또는숨나시다
1: 얼른샘버보고감사
0: 에게라감사
1: 제가단다시해봐그냥준거야
0: 아르카바로가는얘기야라
1: 레스레스다치나샴기루셰디기나수피나냠바
0: 샴기루셰디아르밥치암치죽치우시치임치쪼치샹구치엔치어떻게래피해인가라
1: 레스레스레스다치나키란트누시가면신배수에연남
0: 매매가라진짜쉬쉬
1: 레스레스레스레스얼른샘버보고감사
0: 어게라감사라
1: 키란셰바흔해주고요
0: 너지가봐시간때는개구요라
1: 레스레스다치나샴길루셰디키란수피나냐임바
0: 샴길루셰디다게회사를옆에전라채로가를옆에양라채공부를옆에왕라채참도를옆에똥라채양도를옆에打拉车，背那么远背，背拉车，大概阿姐中了，我听见了语音了。
1: 来是来是，俺等到身边送来一百了。
0: 哎，等到哎，给米阳拿了裤子了，都下脑子了，阿姐我咋了？听哪一个了？小周。
1: 来是来是来是，俺兄弟家伙。哎嘞，什么不看不上？
0: 啊，给看上。
1: 啊，其他谈的七八肯定军官拿了。
0: 当然看吧，拿出你家听。
1: 来是来是，那其他乡亲不晓得，其他叔可能念吧。
0: OK。또내셔츠다나들래에
1: 알레나지는계란게송셰가르쳐지나요
0: 에또나아부쪼바쪼지요어디동래이
1: 레스레스나지는계란게둠부치시다로나
0: 알았어오케이예민라아쿠쪼바시내사예샤다마다티다우게게게게좀비다좀비가게임을쇼티게게게에땅아쿠쪼바동래메
1: 제나
0: 나中路是东来营。
1: 来是来是，大清开让给团队同志们去，同步继续当路呢。
0: 哎，拉手给拉手。嗯，车里打了。雷米达雷米达，我罗兄弟我罗兄弟个，当然是东来没多给叫车里个。
1: 哦，肯定嘛的。
0: 啊，拉手给车里个。
1: 三宝连接，下来呢，空气三宝不能入云南北路线，全部人健康，十八点三号呢。而且呢，第二个热线是让大家小心，那就没热线了，杨家接巧不起。
0: 说到了，
1: 老
2: ngone miki tyuce da nawe phuram du jurbe leje du zoni nga zo kadu ge garo duk duk gi duro zo du ge zoro de du ge tero ya go chene du ga
1: ngone ta ga ran re phyo ge ge long chin da nyen chin tyuce nga zo mang zo ge chwa lya zo na si da ji yor dal
2: ta ra re ta chena nga ni ge ju ze ba ga ra khona zo lo lob chong shi ju da ma o tyu zo na lo la nga ni ge zam za kang ma ma nyen zhe da long zhe ju ze chen zhe da xian zhe yong wei men du shu yin da
1: ta ga ran re